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직접 해보지 않아도 마치 해본 것 같은 전에 없던 경험의 방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전 정보를 쉽게 얻고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찐먹 경험이 아닐까요? 제대로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찐먹 말고요. 이왕이면 정말 내 경험이 되게 부먹 경험. 저는 이것을 추천합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김동률 출발.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요즘 사소한 일상부터 뭐 여행, 운동, 각종 정보며 전문적인 분야까지 워낙 많은 정보가 동영상으로 공유되니까 좋은 점은 참 많아요. 내가 해보지 않았는데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내 경험인 양, 기억 속에 저장되는 게 있고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자료조사 차원에서는 정말 이 좋은 방식이 돼서 왜 한때는 늘 검색했다면 이제는 동영상을 검색하는 좀 그런 게 많아지긴 했죠. 아, 근데 이렇게 얻은 정보로 충분하다 생각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간접 경험도 뭐 큰 도움이 되긴 하니까요. 하지만 찍어 먹어보는 경험에서 끝나는 것과 제대로 푹 담궈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건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직접 해볼 수 있는 게 적은 상황에선 뭐 어쩔 수 없이 도움도 받고 의존도가 커지긴 하겠지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직접 찍먹 말고 부먹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또 특히나 이론상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한 건 몸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직접 부딪혀서 깨닫고 알아내고 배워가는 거 그게 진짜 내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하나 노래 둘 월수금 참여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 놓쳐오시는 방법 알려드려요. 문자는 샵 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입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 둘 프로그램 게시판을 이용해서 여유롭게 글 남겨주시면 돼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 방송 5층 라디오 국 노래 하나 추억 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박준희의 눈 감아 봐도 그리고 윤영아의 미니데이트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수많은 TV 드라마가 시작하고 끝나기를 반복하지만 그 가운데 유독 인기를 끄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기 있는 배우가 나온 것도 아닌데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음으로써 순식간에 거물급 배우가 되어 브라운관에서 장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드라마들은 어째서 그렇게 인기를 얻는 걸까요? 그것은 권선징악으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선이 이기고 악이 사라지는 스토리로 드라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악인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주인공이 활약하는 하이라이트도 없을 것입니다. 또 악인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활약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클라이맥스로 가지도 못할 겁니다. 주인공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악인이 있어야만 빛나는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인생도 드라마와 같습니다. 곤란과 역경이 있으니까 당신은 빛날 수 있고 충실감, 성취감, 행복감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든 현실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는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주는 곤란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나의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어. 고난을 겪더라도 마지막은 해피엔드가 될 거야 라며 곤란함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기분으로 있어 보이는 건 어떨까요? 곤란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보다 드라마틱한 행복한 결말이 기다릴 테니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영웅이 되어보길 바랍니다.

이영미의 인생이란 건이었어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장하영의 잘난 척하면 뭐가 어때서였습니다. 아, 정말 인생이 드라마 같아요. 너무너무 드라마 같고 곤란과 역경이 있어야만 내가 더 빛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일부러 하지 않아도 될 곤란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힘든 순간에 있을 때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뭔가 불평하고 계속 그렇게 좀 다운되어 있기보다는 일단 해결책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도 빛날 수 있고 나도 영웅이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드라마를 볼 때 이 대목이 너무 답답하다. 뭐 쟤는 왜 저러냐. 주인공이 너무 뭐 착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어떤 그런 역경이나 상황들이 없으면 드라마를 볼까요? 정말 한없이 그냥 명상 같은 그런 드라마를 사람들이 보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심리가 뭔가 좀 악인이 나오고 일이 꼬이고 이런 걸 즐긴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주인공이 뭔가 역경을 헤쳐나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응원하고 공감하고 또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가 신났다가 같이 울고 웃고 그런 게 아마 드라마를 보는 관점에서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곤란에 빠뜨릴 필요는 없지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하루에도요. 그럴 때 나는 안 되라고 자포자기하거나 세상 탓을 하거나 내가 왜 이걸 했을까 자책을 하거나 그럴 시간에 조금이라도 좀 더 빛날 수 있는 시간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어느 분이셨죠? 9319 쓰시는 분이 오늘은 저도 등수 안에 들었나요? 출첵 말입니다 하셨는데 제가 왜 먼저 읽어드리냐면 등수가 따로 있지는 않아서요. 하지만 일찍 오신 분들을 먼저 보게는 되죠. 자, 문자는 2부에 본격적으로 보겠고요. 1부 끝곡으로 8279 쓰시는 분의 신청곡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토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박규로시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롤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0: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0: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부 첫 곡으로 최성수의 풀립사랑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제가 1부 끝에 9319 쓰시는 분의 문자를 먼저 살짝 읽어드렸는데 그런 질문을 할 법한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아, 제가 등수 안에 들었나요? 그래서 아유, 굳이 등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워낙 일찍 주셔서 아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굳이 뭐 등수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맨 먼저 문자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9319 쓰시는 분이 벌써 금요일 저녁에 알고 지내는 형님이 고위원을 한다고 해서 초대받고 축하도 해주고 아시는 분들 만나 담소도 나누고 아는 분들 만나서 저녁도 먹고 오려는데 세월이 어찌 이리 화살보다 빠르단 말이오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또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뭐 아무래도 긴 세월을 좀 이렇게 함께 이어져 왔던 그런 인연들이실 텐데 얼마나 할 얘기들이 많고 또 만나면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세월이 참 빨라 뭐 이런 얘기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은 즐거운 자리인 만큼 축하 많이 해주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만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그리고 좋은 방송에 힘써주시는 제작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제가 고맙습니다. 1397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벌써 금요일 마음은 가볍네요 하셨고요. 아, 발걸음도 가벼울걸요. 부산 갈매기님도 어서 오십시오. 아우, 음악 뭐 많이 하죠. 뮤직 많이 하. 그리고 신복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은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고 있네요.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더위가 조금은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그러게요. 뭐 이렇게 기온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젯밤에 또 저는 되게 더워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 들어오면서 만난 그 친한 동료가 언니 저만 더워요 이래가지고 아니야 요즘 정말 더워 나도 더워 그래서 아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더위가 그러니까 가는 듯 하다가 안 갔지롱 뭐 이런 걸 좀 하는 시기가 지금부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신복수님은 인사를 안 하고 황금배련님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폰 앱을 켜기도 전에 아 그러셨어요? 연하님께 문자를 일찍이 보냈네요. 아이고 하는데 아이고 뭐 인사 그 프로그램도 인사 나누고 좋죠 뭐 어떻습니까? 오늘도 3, 4분은 강의 때문에 못 들으시는 것 같네요. 미리 그래요 인사 나눠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음 주에 볼 거니까 그리고 8279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십시오. 좋은 노래 좋은 방송 잘 들으면서 출근합니다. 라디오 들으며 출근하는 시간이 절로 행복하네요 라고 노래는 잘 들으셨죠? 아,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노출을 들으면서 출근하실 수 있다는 거는 일단 9시 출근은 아니시라는 얘기니까 그래요. 왜 학교 다닐 때 제 기억에 라디오는 그때는 제 의지로 들을 수 있는 건 뭐 야간 자습 하기 전에 그 휴게 시간? 뭐라 그러죠? 그 쉬는 시간? 예. 약간 저녁 먹고 그 쉬는 시간? 그때 아니면 집에 와서 뭔가 이렇게 내 방에 있는 라디오를 켜놓고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럴 때 그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커서는 어땠나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버스를 타면 라디오를 예전에는 진짜 많이 켜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강제로 켜놓은 그 채널에 그 버스 안에 타고 계신 분들이 그냥 강제로 청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면 이제 뭐 차로 이동하시고 자차로 이동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제 선택권이 생기니까 그럴 때 많이 들으시고 지금은 어떤 실내 공간에서 예전처럼 라디오를 많이 사실 듣지는 못하죠. 환경이 워낙 할 게 더 많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노출 가족분들 중에도 새삼스럽게 학창시절에 라디오 듣던 것처럼 라디오 듣는 재미가 새록새록 생겨나요? 뭐 이런 문자들을 간간히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라디오의 맛을 알던 세대는 뭐 다른 거 할 게 많아도 또 이렇게 완전 뭐 회귀라는 표현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이 맛을 아니까 또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결론은 고맙습니다. 라고 싶었는데 말이 길어졌네요. 김선숙님 계신 곳도 비가 오락가락하는 아침이라고 습도가 높은데
비가 오는데도 기온이 높으니 약간 좀 힘들다는 얘기신 거죠? 오늘은 방콕하는 날이에요. 오후에 메밀전이나 해먹어야겠어요. 메밀전은 저 같은 사람은 메밀전을 한번 하자면 이게 엄청 계획을 짜고 각을 잡고 앉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메밀전이나 한 장 부쳐 먹죠 뭐 이런 것 같아서 여유로워 보이고 좋네요. 그래요.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쉼을 갖고 메밀전도 만들어 드시고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좀 듣고 갈까요? 아, 약간 신나게 루선의 스위스 보이 준비했고요. 리 게슬리, 네버 gonna give you up까지 두 곡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8439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십시오. 아버님이 다행히 일단 고비는 넘기셨다고요. 근데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8439 쓰시는 분이 지금 옆에서 가장 많은 걸 하고 계실 텐데 지금이 아버님과의 어떤 시간,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운 내시고요. 그리고 이영희님도 어서 오시고요. 3185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7023 뒷번호 쓰시는 분, 꾸리님, 네, 어서 오세요. 출첵합니다. 라고. 최성만님, 거제에 비가 많이 옵니다. 전조등 켜고 운행합시다. 라고. 아우, 거제는 그 수해 피해도 아직 다 보고가 안 됐는데 걱정이네요. 지금 보니까 남부 지역에 비가 좀 내리네요. 그렇죠? 부산도 그렇고 거제도 비가 온다 그러고 다들 안전하게 전조등 켜고 맞습니다. 운행을 하셔야죠. 그리고 감속하시고요. 무엇보다. 정광욱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노하추둘, 노하추둘? 노추노추 이러다가 노하추둘, 노하추둘도 괜찮네요. 노하추둘에 출석합니다. 라고.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리고 황금베르님은 우리 인사를 나눴고, 702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최승현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네, 행복하세요. 우리 같이 행복해요. 같이 조금 더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힘든 일이 생겨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현동수님 벌써 8월도 끝자락에 와 있네요. 전주에는 해가 떠 있습니다. 12시부터 비 온다고 합니다. 라고 그래요. 아, 8월도 끝자락. 진짜 8월 말일이 월요일인 거죠? 네, 월요일에 또 그날 정말 여러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요. 뭐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또 너무 어떤 마무리에 너무 강박을 갖지는 말고요. 하던 대로 잘 해나가시면 되죠. 자, 이쯤에서 6185 쓰시는 분의 문자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노출을 들으신 지는 좀 오래되셨대요. 오래되셨는데 사연을 들으면서도 공감을 하면서도 아마 항상 한 박자 늦게 공감을 하느라 문자를 못 보내셨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연이나 아니면 우리 월수금 추억 사연, 사연 좀 길게 들어오는 그런 사연들 듣다 보면 맞아요. 다른 분들도 저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리액션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하셨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니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되게 순발력이 없는 사람이라 뭐 순발력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상황에 이걸 이 타이밍에 하고 싶었는데 놓쳤어 이런 게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 편하게 주시면 되죠. 그리고 혹시라도 공감되시는 게 많았다면 거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직접 또 나의 지난 이야기, 추억 이야기 이런 거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너무 글솜씨나 뭐 그런 거에 이런 걸 보내도 될까, 더 뭔가 드라마틱한 사연이 있는 분들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분량만 너무 적지 않게 보내주시면 다듬는 거 제가 잘 다듬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래 들으셨는데 아직까지 번호로만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뭐 애칭이나 성함 제일 좋지만 애칭이라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늘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중간중간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애칭 설정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 그냥 남겨주세요. 문자에 설정은 제가 해드릴게요. 남겨만 주시면 됩니다. 자, 702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2부 끝곡으로 준비를 할게요. 호세 펠리치아노 원스 데 엘 워스 얼 러브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숙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연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문을 열까요? 산울림입니다.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7823 디본을 쓰시는 분들, 네, 우리 여름의 끝자락을 더위 타지 말고 잘 지내요. 저는 감기는 안 비밀 하셨는데 감기 환자 많아요 요즘에. 그래요. 컨디션 조절도 잘 하시고 냉방기기 쓰다 보니까 체온 조절도 잘 하시고요. 자, 노래를 하나 들으면서 오늘 추억사연 금요일이니까요. 추억사연 만나러 갈까요? 우리 최승현님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송창식 우리는.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5956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아주 가늘고 작아요. 떨림도 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들 앞에 주목받는 일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발표할 사람 손들라고 할 때 절대 못 들죠. 초등학교 땐가 제가 다닌 학교는 당시 오전 오후반을 해야 할 정도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분리된 신설학교였어요. 그래서 비교적 학생 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장, 부반장 같은 간부를 선출이 아닌 모든 학생이 다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하게 해줬어요. 하지만 제일 처음 누군가는 지원을 받았는데 그럴 때 손 번쩍번쩍 잘 드는 아이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부러울 정도로요. 제가 사회생활 시작을 패스트푸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했는데요. 햄버거 매장 가면 몇 번 손님, 뭐 음식 나왔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매장에는 음악 소리며 사람들 대화 소리, 기계들 작동하는 소리, 퇴근하고 집에 갈 때면 환청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너 번을 불렀는데도 안 나타나신 손님이 있었는데요. 저도 일이 밀려서 다른 걸 동시에 하느라 음식이 좀 방치가 된 거예요. 손님은 한 번도 안 불렀다고, 자리가 멀어서 아무런 안내도 못 받았다며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요즘처럼 매장 곳곳에서 알 수 있는 안내판 같은 게 있진 않았어요. 결국 손님에게 사과하고 점장님도 저를 뭐라고 하면서 손님을 달래는 그런 상황에 때마침 저희 엄마가 매장에 들렀다가 당장 그만두라고. 물론 그 자리에선 안 그러셨고요. 그날 집에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속상하셨던 거죠. 그런데 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목소리가 커지진 않았지만 점장까지 하고 그만뒀어요. 지금도 어디 가는 데마다 이 작은 목소리 때문에 지적을 받지만 대신 쉽게 말해 쫄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힘이 더 없어져서 우냐는 소리를 또 그렇게 해요. 요즘 새로운 고민으로 등장했습니다. 암튼 목소리 큰 사람들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원시원하게 노래하는 가수들을 좋아해요. 제 소원이 노래방 가서 이런 노래들 한번 제대로 불러보는 건데 오늘도 듣는 거로 만족할게요. 신청해 봅니다. 김경호, 금지된 사랑, 서문탁,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김경호 금지된 사랑, 서문탁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이렇게 두 곡을 골라주셨고, 5956 쓰시는 분이 고민하시는 게, 제가 너무 뭔지는 알겠는데 절대 위축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꾸 새로운 지죠. 운이? 이래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고 하셔서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지만, 뭐 똑같이 위축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축될 일도 아니고요. 근데 목소리가요, 이게 컴플렉스인 분들이 뭐 많을 겁니다. 너무 커도 컴플렉스일 수 있고, 저도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냥 중저음이니까 그냥 그렇게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상당히 뭐랄까 성량 자체가 되게 이렇게 풍성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특히나 야외에서 뭐 방송을 할 일이 생기면 마이크 이 개인 잡기가 좀 쉽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도 항상 약간 컴플렉스 그런 부분으로 남아있는데, 일단 목소리가 좀 가늘고 작고 약간 떨림이 있다 보니까 남들 앞에 나서서 뭘 하는 걸 힘들어 하셨겠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릴 때 애들이 어리니까 막 놀리죠. 그런 거 싫어서 이제 점점 더 안 하고 위축되고 그런 건데, 뭐 어떻습니까? 내 목소리 원래 작아요. 이러면 그 어른들 중에 아유 당신 목소리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이걸로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놀릴 사람도 없고요. 놀릴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절대 이 컴플렉스 갖지 마시고, 지금 새롭게 하고 있다는 그 고민, 나는 왜 우는 것처럼 들릴까? 우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되죠. 아, 근데 골라주신 노래는 진짜, 이런 노래는 그냥 보통 사람들도, 목소리가 큰 사람들도 쉽지 않은 곡들입니다. 예, 저는 절대 못 불러요. 아, 근데 서문탁 씨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방송에서 만난 게 다지만, 굉장히 노래만 생각하면 뭔가 되게 막 보이시한 느낌이고, 예, 털털하기만 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봤던 서문탁 씨는 뭐랄까 굉장히 좀 섬세한 면도 있고, 굉장히 정겹고, 저는 오히려 여성스러운 면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 있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각자 내가 갖고 있는 모습들을 충분히 당당하게 사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3부 끝곡은 정광욱님 듣고 계십니까? 신청하신 노래 조용필의 걷고 싶다 전해드려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는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다이아나 로스 업사이드 다운 전해드렸어요. 부산 갈매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날씨가 덥다가 바람 불다가 여름양이 가을군에게 바톤을 넘겨줄 생각이 없는지 아직도 더운 날씨입니다 라고 도광택님이 아, 굳이 여름에게 양을 붙이고 가을에게 군을 붙인 건 아, 가을은 뭔가 남자의 계절 이런 것 때문일까요? 재밌네요. 바톤 터치를 약간 줄듯 말듯 아직은 그냥 좀 마냥 더운 때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줄게 하다가 장난치고 줄게 하다가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늦더위가 조금 더 있겠죠. 도광택님 반갑습니다. 김정태님 우리 정태님은 저를 또 영디라고 불러주시거든요. 영디 8월의 끝자락 점점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한 주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라고 그래요. 이번 한 주는 제 생각에 이제 다음 주면 8월이 이제 끝나고 9월이 바로 시작되는 주초에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좀 급한 일들 꼭 해야 할 일들 이번 주에 다들 마무리 지으려고 얼마나 애쓰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너무 더운 때에 휴가 굳이 안 가고 미뤄두신 분들이 이제 8월 말부터 좀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새로운 어떤 계획도 세우시고 다들 바쁘게 보낸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뭘 하든 뭐 월초나 월말이나 뭐 중간도 마찬가지고 크게 한 달 한 달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결국은 1년을 채우는 거니까요. 너무 막 똑같이 보내다가 아무 생각 없다가 12월 말에 가서 갑자기 너무 바빠지는 거 그것보다는 한 달 한 달 그때 잘 정리하고 넘어가면 제일 좋겠죠. 110이 쓰시는 분 경원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원님도 개인적으로 가을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올해부터는 모든 계절이 다 섞이는 기분이라 딱히 어느 한 계절에만 마음을 두기가 쉽지 않네요 하셨습니다. 그쵸. 좀 경계가 많이 예전보다는 불분명해지기는 해요. 점점.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김정태님이 신청하신 노래로 한번 좀 듣고 올까요? 조성모의 다짐 신청하셨어요.

한 곡을 더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차태현의 I love you 2307 뒷번호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던 노래였어요. 마침 이렇게 이어가면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바로 전해드렸죠. 고맙습니다. 항상 잘 듣고 계시대요. 그리고 6163 쓰시는 분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래요. 더위 타지 말아요. 자, 이번에는 백설공주님이 신청하신 노래 잊어버릴 뻔했어요. 제베타 스틸의 자넷 잭슨의 자넷 이거 끝곡이 약간 자넷 잭슨의 어게인 듣고 올게요.

전에 즉슨 어게인 함께 하셨습니다. 백설공주님이 게시판으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0216 0216 쓰신 분이요? 제가 이렇게 놀라는 이유는 0016 쓰시는 분도 계시고 2006인가? 네, 그 번호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괜히 번호에 좀 연연하는 편이라 반갑습니다. 0216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아, 그리고 은서님은 저 어렸을 때 가을 되면 코스모스 피고 잠자리 날아다니고 딱 그래야 가을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코스모스도 다른 철에 핀다 그러고 잠자리도 보인다 그래서 재미가 좀 없어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계절만의 어떤 느낌들이 지금은 좀 교차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음식 같은 거 물론 그래도 제철에 먹어야 그 맛이 있기는 한데 1년 내내 어지간한 음식들을 다 그 식재료들이 다 공수가 되니까 예전만큼 막 감동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먹지만 그래도 잘 먹지만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제가 아까 살짝 흘려버렸던 그 곡 제비타 스틸의 Calling You 우리 도광택님의 신청곡을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8월의 마지막 날에 봬요. 고맙습니다. 네.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2: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음식과 의복을 잘 만드는 사람은 그 재료만 있으면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잘못됐으면 뜯어 고치기도 하는 것처럼 모든 법에 통달하신 큰 도인은 능히 만법을 주물러서 새 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묵은 법을 뜯어 고치기도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난세를 살아가는 법.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8월 28일 금요일에 함께하는 원임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불지품 5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습득하는 사람은 있지만, 시작하자마자 뚝딱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드물죠. 대부분 숱한 시행착오를 겪고 끊임없이 도전과 노력을 반복하면서 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곤 할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만족스럽게 사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마음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려면 다양한 경계 속에서 돌리는 공부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정성을 쏟고 적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원불교 용어를 소개해 드리는 원소 픽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함께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엔 두 곡의 성가로 마음을 밝히는 시간 만나보고 있는데요. 버붐의 향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픽키워드 만나볼게요. 창작성가 푸르른 나를 위해서, 이어서 이무진의 노래입니다. 신호등.

0: 원소 픽 키워드.
1: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사물을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입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탐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탐욕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되고 고통의 씨가 되며 요행심과 욕속심을 조장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탐욕을 제거하거나 절제하는 노력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배려할 줄 아는 공생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탐욕심을 공익심으로 대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은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이라면 작은 욕심은 저절로 잠자게 되고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심을 발견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날들이 되길 바라봅니다. 원소 피키워드, 오늘은 탐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성가 67장, 믿음은 이 마음을, 신분의 성가, 창작성가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낙원 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자연계의 존재 방식은 약육 강식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먹이 사슬로 연결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 생명이 지속되죠. 인간은 다릅니다. 사회적 동물이죠. 삶의 의미를 물으며 상호 협력에 의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도덕적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고 살펴본 세상엔 문제가 있었죠. 당시 열강들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식민지를 삼은 수많은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서름과 핍박 속에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러한 약육강식으론 세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봤죠. 개인이든 국가든 강자는 약자를 이끌고 약자는 스스로 강자가 되려는 노력이라야 모두가 영원한 강자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입니다. 무엇이든 이기는 것을 강이라 하고 지는 것을 약이라 할 때 세상은 강약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고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강자와 약자가 서로 노력을 하면 모두가 함께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들릴진 모르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세상이 나아지려면 그렇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누구 한편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강자는 자리이타로서 약자를 이끌어 진화시키고 약자는 강자를 본받아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진보하여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라야 개인이나 가정, 나라와 세상이 변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면에서 강자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강자이고 어떤 면에서는 약자죠. 그러므로 우리는 강자로서의 위치에서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지 말고 자리이타로서 약자를 보호하고 이끄는 노력을 하고 약자로서의 위치에서는 타인에게 의뢰 생활을 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이든 가정이든 세상이 변하고 발전하며 모두가 강점이 많은 존재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떤 역할의 지도자를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위치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죠. 가정에서 부모나 학교에서의 선생, 직장에서 상급자를 포함한 어떤 지도자라도 언제 어디서든 지도인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으로서 지도하면 혼탁한 세상에서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며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않으며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도인으로서 역할을 갖추고 도덕성을 준수하며 그 역할을 해나간다면 세상은 분명 나아질 수 있죠.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준영 교무님의 글 영원한 강자와 준비된 지도인의 덕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강약의 길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여행 스케치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선가는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기쁨이 담긴 신성한 노래입니다. 원불교 선가와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죠. 법음의 향기. 오늘은 선가 182장과 183장 만나볼게요. 먼저 만나볼 선가 182장의 제목은 예쁘고 밉고입니다. 이 곡은 입정의 노래이기도 한데요. 입정이란 선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음을 한 곳에 통일해 신, 구, 의, 삼업 짓는 것을 그치는 것, 참선하기 위해 선방에 들어가는 것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각종 법회나 기도식 때 먼저 입정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은 후에 각항 순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식순에 입정의 순이 있습니다. 입정은 성품의 본래에 합일하여 일체의 사념이 돈망한 상태를 말하며 이는 선정의 극치인데요. 정산종사님께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일대를 십상으로 정하고 네 번째로 강변에서 입정하신 상을 정했습니다. 동정간의 일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곧 입정이며 그 일심으로서 육군 동작에 바른 행을 나타내는 것이 곧 신통이니라 라고 밝혀주기도 하셨는데요. 입정이란 어떤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가사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담겨 있는데요. 허공처럼 텅 빈 마음이 참 마음, 없다는 그 마음조차 없다는 그대로의 마음, 입정 상태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공부가 왜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럼 선가 182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예쁘고 밉고 입정의 노래 듣고 올게요.

성가 182장 예쁘고 밉고 입정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성가 183장을 만나볼 텐데요. 성가 183장의 제목은 오늘 아침 좌선 때입니다. 좌선은 정좌하여 행하는 선의 방법입니다. 좌선은 인도에서부터 옛부터 행해오던 수행법이라고 하는데요. 석가에 의해 불교적 실천 수행법으로 발전됐고 선종에 의해 다양한 방법과 철학 사상이 전개됐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좌선을 정기훈련 11과목 중 하나로 정해 연불과 더불어 정신수양 훈련 과목을 이루고 있는데요. 원불교 정전 정기훈련법에서는 좌선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하여 오직 원정무별한 진경에 그쳐있도록 함이니 이는 사람의 순연한 근본정신을 양성하는 법이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극락이란 지극히 안락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경우와 처지 또는 그런 장소를 뜻하는 말인데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과거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해 서방정토 극락의 나기를 원하며 미타성호를 염송했지만 우리는 바로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나니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죄복이 동공하고 고뇌가 영멸했나니 이것이 곧 여여야 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극락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정산종사님께서는 극락세계가 이 세상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미타를 발견하면 그 마음 안에 극락이 있다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바른 자세와 순한 기운과 더불어 고른 숨결과 편안한 몸으로 좌선을 하면서 극락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가 183장을 만나볼까요? 오늘 아침 좌선 때 듣고 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조이의 안녕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수영하지 않습니다.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준비 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초보자는 수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운도 교무와 딸 운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운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여름엔 공포영화지. 이런 공식이 자연스레 성립될 만큼 공포영화가 여름 더위에 통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공포영화를 보는 순간 교감신경이 자극받아 소름이 돋거나 손끝, 코끝은 물론 얼굴 쪽부터 피부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그때 느꼈던 공포가 주변의 열기까지 흡수하면서 서늘하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여름의 끝자락, 주말은 공포영화 한 편 어떠세요? 주말이 기다려지는 기분 좋은 12시 뽀미닛의 오늘 뭐해로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0: 롯데캐스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6: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7: 반갑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자신 있게 추천하는 공포영화 있으신가요? 저는 일본 공포영화 링 너무 무서웠어요. 잊을 수가 없는 그 공포. 옛날 영화지만 그 시절의 공포는 지금의 자극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조금 덥다 싶은 늦여름 이런 공포영화로 서늘함까지 가져가 보면 어떨까요? 주말이 기다려지는 시간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세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어반자카파의 기분 좋은 날, 폭시의 영원한 친구.

어반자카파의 기분 좋은 날, 폭시 영원한 친구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문자나 카카오톡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한글로 원음 방송 치고 들어오셔서 기분 좋은 12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 보내주실 때는요.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 방송 5층 기분 좋은 12시 앞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더 이어드릴게요. 토이의 너의 바다에 머무네, 윤건의 갈색머리.

토이의 너의 바다에 머무네, 윤건의 갈색머리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요즘 제철 과일답게 자두와 복숭아가 마트에서도 많이 보이고 보기만 해도 침이 막 고이죠. 그런데 여름 제철 과일은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땀으로 배출된 무기질을 채워주는 최상의 천연 영양제라고 해요. 자두의 풍부한 비타민C와 유기산은 피로 해소의 으뜸이고 복숭아의 아스파라긴산은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 여름철 무기력증을 씻어내주는데요. 다만 복숭아나 자두는 너무 차가운 상태로 먹으면 단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꺼낸 뒤 30분 정도 상온에 두었다 드시는 게 가장 달콤하게 즐기는 팁입니다. 제철 과일 한 입으로 나른한 오후의 피로를 싹 날려보세요. 기분 좋은 12시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에 이어지는 3부에서 오늘 백투더9020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1부 끝곡으로 라붐의 상상 더하기 띄워드립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WBS.
1: Yeah, what up,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101.7.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한동근의 캠핑.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MHz입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려요. 화사의 So Cute, 에스더의 Starlight.

화사의 So Cute, 에스더의 Starlight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절기상 처서가 지나면서 한낮에 볕은 여전히 무겁지만 아침 저녁 바람 끝엔 묘하게 가을 기운이 묻어나는 요즘이에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가는 늦여름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아주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철을 맞은 도라지나 오미자를 차로 마셔주면 기관지를 보호하고 열매의 신맛이 지친 몸의 기력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또 낮엔 여전히 더워 자칫 찬 음료만 찾기 쉽지만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 체온 조절을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스쳐 지나가는 계절의 길목에서 작은 습관으로 늦여름 건강을 잘 챙겨보시길 바래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강타의 여름날의 추억, 로시의 파도.

강타의 여름날의 추억, 루시의 파도 두 곡 띄워드렸고요. 2부 끝곡으로 마크 투베의 날 그만 잊어요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좋은 12시.
1: 저 원연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은요.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0: 사람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ack to the 9020. 아, 예, 뽕테스 파리 1999,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백투더 9020 시간입니다. 때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의 벅참을 나누기도 하는 음악, 세월 속에 무뎌졌던 감정까지 찾아드릴게요. 아쉽게도 탑10에 들지 못한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를 만나보고 있죠. 이번 주는 2008년 12월 둘째 주 순위를 찾아봤는데요. 2008년 무자년 노란 쥐의 해였고요. 이때 국보 1호 숭례문이 방화로 전소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 있기도 했고, 당시 방송은 1박 2일 무한도전 패밀리가 떴다 같은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이 인기가 많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열한 것만으로도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실까요? 그때 그 기억대로 음악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둘째 주 20위는요, 원더걸스의 Anybody가 차지했네요. 노바디의 답가로 알려져 있는 곡이에요. 노바디 R&B 리믹스 버전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남자의 마음을 랩으로 담은 곡입니다. 다이나믹 듀오와 산이, 박진영까지 함께한 Anybody가 20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9위 곡은 빅뱅의 하루하루가 차지했네요. 빅뱅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곡이죠. 남녀노소 큰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곡입니다. 빅뱅의 세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 하루하루가 19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8위 곡은 나몰라 패밀리의 붙잡아도가 차지했네요. 최고의 감성 보컬이죠. 가수 백지영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곡인데요. 대중에게 웃음과 슬픔을 선사하겠다는 진정한 개가맨, 나몰라 패밀리의 붙잡아도가 18위였습니다. 백투더 9020, 노래에 실려 추억까지 더듬어봐도 좋을 시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18위를 차지한 나몰라 패밀리 백지영의 붙잡아도.

0: Rabbit Don't Cry。
1: 나말라 패밀리 백정의 붙잡아도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2008년 12월 둘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7위는 은지원의 Dangerous가 차지했네요. 싱글 앨범명이 G코드였어요. 이번 앨범에서는 은초딩의 이미지와는 다른 자신의 창법 연출까지 새로움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었던 은지원의 Dangerous가 17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6위 곡은 언터처블의 It's OK가 차지했네요. 박하요비와 함께했고요. 그래서 결혼을 테마로 한 예능에서 박하요비의 테마곡으로 쓰였습니다. 결혼 예능의 테마곡인 만큼 달달한 노래로 당시에 프로그램의 인기만큼 노래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언터처블의 It's OK가 16위였고요. 이어지는 15위 곡은 SS501의 You Are Man이 차지했네요. 허영생, 김규종, 김영준 세 명이 유닛으로 발표한 미니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고요. 들어보면 복고적인 느낌이 강하고요. 이상한 중독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지금도 따라하기 바쁜 곡 You Are Man이 15위에 있었고요. Back to the 9020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SS501의 You Are Man.

SS501의 You Are Man 띄워드렸고요. Back to the 9020 오늘은 2008년 12월 둘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습니다. 14위는요. 태희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차지했네요. 발라드의 황태자라는 수식어에서 조금의 변신을 꿈꿨던 앨범인데요. 저는 다 좋았습니다. 태희의 목소리, 노래, 가사. 가수 본인이 끄적끄적 노트에 담았을 법한 인생관을 담았다는 앨범 기적같은 이야기가 14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3위는요. 휘성의 별이 지다가 차지했네요. 뭐든지 휘성화시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기 드문 보컬리스트였습니다. 그런 그의 6집 타이틀 곡이었고요. 중간에 가수 이효리의 통화음이 들어가 있는 재미까지 더한 곡이에요. 휘성의 별이 지다가 13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2위 곡은 린의 매력쟁이가 차지했네요. 이 곡은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황성재 작곡가의 곡인데요. 린의 러블리한 보이스와 시원한 랩까지 함께하면서 더 매력적인 곡이 됐죠. 뮤직비디오도 퍽 재밌던 걸로 기억하는데 매력쟁이가 12위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11위 곡 만나볼게요. 14위를 차지했던 태희의 기적같은 이야기.

14위를 차지했던 테이의 기적같은 이야기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2008년 12월 둘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1위 곡은 바로 손담비의 미쳤어가 차지했습니다. 신화 멤버 에릭이 피처링에 참여했고요. 지금도 따라올 자 없는 의자춤으로 많은 화제가 됐던 곡입니다. 당시 전국에서 열렸던 장기자랑에는 온통 의자춤이 휩쓸었다 말할 수 있는데요. 그녀의 필모에 빠질 수 없는 1등 공신 미쳤어가 2008년 12월 둘째 주 11위 곡이었네요.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로 3부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소름아 물로 끓어.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조로마 물러 꺼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워너스의 가자 탑독의 아라리오 띄워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원어스의 가자, 탑독의 아라리오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김 한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앤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공연 소식이 있죠.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장자의 소요유 철학을 담은 새로운 개념의 웰다잉 창작 음악금 소요유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배우가 직접 연기, 노래, 악기 연주를 함께 맡는 뮤지션 형식의 공연인데요. 장소는 대학로 스카이시어터 2관이고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입니다.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초대권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개별 연락드릴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박혜경의 깊은 밤을 알아서, 그레이프티의 러브 러브 러브,

박혜경의 기쁜 밤을 날아서 그레이프티의 Love Love Love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치열했던 월요일부터 쉼 없이 달려온 금요일 오후 드디어 주말이라는 반가운 선물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죠. 월요일에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일주일도 어느새 지나고 이제 몇 시간 뒤면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하는 길이실 텐데요. 일상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는 다 풀어내시고 주말만큼은 나를 위한 편안한 휴식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맛있게 즐기는 것도 좋고 여름 내에 지친 몸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도 훌륭한 주말 계획이 될 겁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 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보지 못한 사람을 이름으로만 있다고 일러주면 허허해서 알기가 어려우나 사진으로 보여주면 더 절실히 알게 되는 것 같이 대종사께서는 이런 상으로 진리 그 당체의 사진을 직접 보여주셨으므로 학인들이 그 지경을 더우잡기가 훨씬 편리하게 되었나니라. 일원상은 곧 진리 전체의 사진이니 이 진리의 사진으로서 연구의 대상을 삼고 정성을 쌓으면 누구나 참 진리 자리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조은영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멋지게 나온 사진보다 이상하게 잘못 나온 사진의 눈길이 더 머물 때가 있습니다. 장민호입니다. 7번 국도.

일상이나 여행지에서 사진 많이 찍으시죠? 보통은 잘 나온 사진만 남기고 눈을 감았거나 또 표정이 어색한 사진은 얼른 지워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정작 나중에 앨범을 넘겨볼 때 괜히 웃음이 나고 마음이 가는 건 그런 엉뚱한 사진들입니다. 갑자기 웃음이 터진 얼굴, 딴 데 보면서 멍하니 있는 표정, 그 안에는 나도 몰랐던 내 진짜 얼굴, 그리고 그날의 생생한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완벽한 모습뿐만 아니라 조금은 허술하고 빈 구석 많았던 순간들까지 다 모인 게 진짜 나일 테니까 말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근사한 우리들의 오늘을 응원하면서 조은영의 가요세상 함께합니다. 류계영의 정 끊는 약입니다.

0: 안녕들 오십니까? 나 거식 이장이요. 오늘은 참말로 저기 한 파출소에서 일어난 거시기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오는데요. 글씨 캄캄한 밤중이었어요. 모자를 거시기하게 눌러선 양반 하나가 큼지막한 가방을 들고서 파출소 문 앞으로 슬그머니 다가오더란 말이지. 경찰들이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게 거시기하려고 오는데 이 양반이 가방을 문 앞에다가 턱 던져놓더만은 백민도 달리기 선수처럼 아주 거시기하게 주례낙을 쳐버린 거요. 어미어미 이게 뭔 일이라냐 하고 경찰들이 놀라가지고 거시기역에 뒤를 쫓아가 봤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져버렸어요. 나중에 그 자료를 열어보니까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해주시오 하는 편지랑 돈봉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좋은 일 해놓고도 괜히 민망해가지고 손살같이 도망을 쳐버린 거시기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지. 얼굴도 이름도 거시기하게 숨기고 달아났어도 그 따스한 마음이 담긴 온기가 세상을 거시기하게 밝히는 보이라고요.
1: 배 들어온다 김국환 이예리입니다. 자갈치 아줌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자, 가요 맛보기입니다. 연성 좋아 좋아 다 좋아. 이명복 씨 첫 번째 출제하셨네. 즐거운 방송, 행복한 방송, 조은혜 가요 세상 입장합니다. 오늘은 용인에서 전화하신다고요. 참치맨이야 재경식 씨, 듣고 있어도 또 듣고 싶은 조은혜 가요 세상 행복합니다 하셨고요. 신림동의 유리 씨, 오늘 또 조은혜 가요 세상 가족 여러분 만나러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좋아 좋아 다 좋아였습니다. 경쾌하고 신발한 노래가 최고, 행복한 비타민, 조은영의 가요세상 청취하면서 활력을 얻습니다 하셨고요. 창원의 변재현씨, 부산의 신목순씨, 한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부산 하영우씨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자, 대전은 비가 시원하게 내려요. 신나는 노래, 정윤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경남 거창의 이현수씨,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좋은 해가 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그치다가 늘 반복하고 있네요. 어서오세요. 시누리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거창의 이현수 씨. 화이트상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오후부터 비가 오다가 그치다가 반복하고 있네요. 한소리의 세월 열차 신청하셨고요. 대전의 김윤혜 씨. 대전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내리는 비처럼 시원한 2시간 함께합니다. 덕산도 한양님. 네, 금요일 잘 보내보아요 라고 하셨고요. 장르이탈 스모키 알미추인낫. 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0: 태양처럼이었습니다. 자, 재경 씨가 바로의 끝자락 한 주의 끝을 향하는 금요일. 머리에는 맑은 정신을, 마음에는 사랑을 담은 말씀과 음악으로 행복함으로 채워주는 아름다운 방송, 최고의 방송 좋은 여가 있어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씨, 나의 멋 좋은 여가 세상 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고 시절 소현아.
1: 선생님,

자, 서연아의 요고 시절이었습니다. 광주에서 문영구 씨가 날마다 조은영의 가요상 진행하시나 고생하시나요 하셨고요. 군산의 강선주 씨가 언제 지나가는 비 주셨습니다. 이시대 씨가 1년 만에 오는 방송 찾았습니다. 그간 라디오가 고장나서 새로 구입을 했거든요. 다른 방송 채널은 지지지지지 안 잡히고 오직 오는 방송만 또렷또렷하게 잘 들립니다. 예. 그래요, 이시태 씨. 네, 조은혜 가요 세상 들으시라는 거겠죠. 그 시기 정연의 사랑 고장났어요 신청해도 될까 하셨는데 지금 올려놓은 노래가 기죽지 마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염건선 씨가요. 오늘 회사 업무를 잠시 뒤로 하고 사연 올립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TV조 이제 방송사 예, 미스트로 포유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 혼자 솔로 아니고 둘이 불러서 하는 노래인데 네, 그때 출연을 같이 했나 보죠. 예, 같은 아버지 어머니인가요? 아버지와 딸인가요? 염건선 씨. 자, 정연호입니다. 기죽지 마라.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은 떠올리기만 해도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이나 또 아이들의 재롱 같은 것도 그렇죠. 살다 보면 억울함, 괴로움, 외로움 등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또 불쑥불쑥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든든한 마음의 비상약 하나를 챙겨두는 거나 다름없겠죠. 혹시 아직 그런 비상약이 없으시다면 오늘은 나를 웃게 만드는 소소한 얘기 하나 혹은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사진 한 장쯤 챙겨 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음이 고단할 때 언제든 꺼내쓸 수 있도록 말이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보약 같은 노래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비나 집에 가는 길 김양 우지 마라

가사로 만든 얘기 진성의 안동역에서. 기다림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곧 만날 수 있다는 설렘과 혹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시계보다 마음이 먼저 흘러간다. 한 시간을 기다려도 하루처럼 길게 느껴지고, 멀리서 사람 하나가 다가오면은 혹시 그 사람인가 싶어서 몇 번이고 고개를 들게 된다.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약속한 사람을 만나기에 역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눈이 오는 것조차 낭만이었다.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하얗게 변한 세상을 함께 걸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오지 않았다. 눈은 발목을 덮고 어느새 무릎 가까이 쌓여가는데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간다. 안 오는 것일까? 아니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것일까? 기다림에서 가장 힘든 것은 늦는 것이 아니다. 이유를 모르는 것이다. 차라리 이제는 기다리지 말라는 말이라도 들으면 돌아설 수 있을 건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사람은 작은 희망 하나를 버리지 못한다.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날이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사랑에는 만나서 시작되는 사랑도 있지만 기다리다가 끝나는 사랑도 있다. 끝내 만나지 못했기에 더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기에 평생 마음 한편에서 기다리게 되는 사람도 있다. 세월이 흘러서 찾아간 그 역의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네, 좋은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랑을 해 주었던 노래들을 가사 이야기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쓰는 에세이인데 이제 노래를 생각하면서 쓰는 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주시면 제가 또 글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예, 안동역 듣고 있어요. 좋은 노래 선곡 감사드리면서 황용 가수의 노래도 부탁해요. 오빠가 돌아왔다. 신청해 주셨고요. 일은 바쁘지만 조은영의 가요 세상과 함께하니까 바쁘지 않은 듯 쉬엄쉬엄 하는 듯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 보냅니다. 저에게는 행복 별거 없어요. 아무 일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면 그게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흐린 날씨와 상관없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보내면서 황영웅의 오빠가 돌아왔다 주셨고요. 일은 바쁘지 않지만 바쁘지만 네, 은비트와 함께하니 바쁘지 않은 듯 쉬엄쉬엄 하는 듯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예,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이제 다 이렇게 그 은비트도 보내고 조은혜 가요제상도 보내고 이게 다 써서 일일이 다 보내시려면 힘드시겠어요. 네. 뺀 분들의 역할인가요? 황용희 오빠가 돌아왔다 주시면서 이제 방송마다 다 보내는 거죠. 네, 고생하십니다 팬분들. 네, 자 오늘도 소중한 큰 선물 웃음을 선물로 받는 최고의 방송 조은혜 가요제상 감사합니다. 이수진의 뜨는 해 한방의 후 사랑인 꽃 인생 지인의 사랑이에요. 박지연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청합니다 하셨고요. 그 긴 사연 주신 분도 계셨는데 네. 좋은 인연이 맺어준 조은혜 가요상 덕분에 뵙게 된 여신같이 아름다운 이수진 가수님의 사인받는 아주 특별하고 행복한 날 고이 간직 갖고 멀리서 뵙기만 해도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인데 사인까지 예쁘게 해주셔서 감동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론 친언니 누나같이 때론 자유로우신 어머님같이 따스하면서 엄하시게 그러면서도 사랑은 가득 담아 가르치시는 이수진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 모든 치유와 행복이 좋은 인연은 좋은 형의 가요상 덕분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정치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제작진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신청곡 황영웅의 오빠가 돌아왔다. 네. 많은 분들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방송마다 다 이렇게 보내시려면. 그러나 중복되지 않게 보내세요. 자, 황영웅입니다. 오빠가 돌아왔다.

자, 염유리의 금사빠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3부에서는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 그 발언을 막고 평생사를 그르치게 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은 마음 비루가 오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20장 말씀입니다.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0: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1: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2: 여러분은 진짜 멋쟁입니다. 진국이죠. 진국의 노래 진짜 멋쟁이었습니다. 자, 서울 경기 일원에서는 FM 89.7,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FM 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또 뭐 휴대폰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쭉 달려서 듣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주파수로 맞추시는 분들은 지역별로 다르다는 걸 또 인지하시고 이동하시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가요 가요 달려 가요. 예, 좀 읽는 게 표현이 그랬나요? 점잖게 가요 가요 좋아 좋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가요 가요 달려 가요 이러니까 좀 그래도 잠 깨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금요일입니다.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가요 가요 달려 가요. 오늘 함께 즐기는 날 달려 갑시다. 남이에 왜 그래.

왜 그래? 네, 나미애였습니다. 자,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태진아가 부르는 노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자, 3부들 신나게 달려주시니 감사해요. 지금 세종에는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네, 시원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있군요.

대구에도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요. 이시태 씨. 그리고 김포의 김용 장영민 씨 음식 배달 중이시군요. 오늘도 열심히요. 부산 멋쟁이님은 부산은 종이 비가 내린 날씨라고요. 자, 노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지호 널리도

돌리도 서지오. 자, 둠바 둠바. 좋다 좋다. 오늘 정말 좋다. 진심원 둠바 둠바.

둠바둠바였습니다. 인천 검단은 흐려졌어요. 그리고 가요가요 야호 함께 달립니다 하셨습니다. 윙크 아따 보고 참

자, 전해지고 있는 노래 신청곡 천년지기 유진표 달리고 달리고 달리는 금요일 조은정의 가요세상 3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3시 23분 31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3부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샵 897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4부에서도 빠른 노래는 아니라도 뭐 기분 좋을 수 있는 노래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노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양혜승입니다. 언니 멋져.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자, 3부에서는 신나게 달렸다면은 4부에는 지역에 계신 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분을 만나는데 오늘은 강원도 춘천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춘천의 김대윤 씨,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 보다가 이제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계신 곳이 춘천인 거죠?
5: 아, 네, 맞습니다.
4: 네. 야, 춘천하면은 호반의 도시, 안개가 자욱한 도시, 취향객들이 많이 오는 도시,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5: 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네. 네, 아주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공기도 좋고요.
4: 네, 서울 근교에서 한 시간 정도가 약간 뭐 넘어서 가지만 그래도 공기 좋은 곳으로 가게 되면 춘천의 호반의 도시로 간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5: 네.
4: 춘천에서 얼마나 되셨어요, 사신지는?
5: 제가 2008년 정도에 왔으니까요.
4: 네.
5: 벌써 횟수로 한
4: 20년 되네요.
5: 거의 17,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 예. 대략 그 반올림 치고 뭐 하면 20년 정도.
5: 예.
4: 야, 20년이면은 이제 그 춘천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5: 이제 뭐 강원도 사람이 거의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4: 네. 원래는 어디에서 사셨어요?
5: 아, 제 고향은 충남 부여입니다.
4: 아, 부여.
5: 네.
4: 근데 이제 지역에 사셨던 분들이 춘천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작곡가 몇 분도 이제 거기 사시는 분도 계시고.
5: 아.
4: 네, 춘천이 좋은가 봐요. 다들 물어보면 춘천 가서
5: 춘천이 네. 아마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전국에서 네. 한 1, 2위 손꼽힐 정도로 좋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4: 그래요?
5: 네.
4: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춘천을 갔다.
5: 네.
4: 어디를 가면 좋아요, 춘천은?
5: 일단 춘천 하면요.
4: 네.
5: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4: 뭐예요?
5: 막국수.
4: 닭갈비. 막국수. 아, 네, 네. 그거는 뭐 인정합니다. 네. 막국수. 네, 춘천
5: 네,
4: 막국수.
5: 뭐
4: 네.
5: 이게 방송이니까 제가 상호명을 말씀드렸고요.
4: 어, 그렇지, 그렇지. 네, 네, 네, 네.
5: 어찌 됐든 막국수 닭갈비 하면은 춘천.
4: 야, 또 닭갈비. 근데 제가 닭갈비라고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닭갈비는 이제 아는데
5: 예.
4: 그 닭갈비 또 다른 닭갈비가 있대요. 춘천에 가니까.
5: 제가 알기로도요.
4: 네.
5: 뭔 얘기신지 알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닭갈비라기보다는요.
4: 네네.
5: 닭볶음에 좀.
4: 그러니까.
5: 닭볶음을
4: 네.
5: 이제 숯불에다가 이제 굽는 형식인데.
4: 네네.
5: 그게 이제 예전부터 닭불고기라고 해가지고요. 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집이 있습니다.
4: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닭갈비라고 네. 하니까 이제 생각하고 닭갈비집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또
5: 네.
4: 다른 그 닭갈비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달라가지고 아,
5: 네 맞습니다.
4: 그렇더라고요. 네.
5: 좀 매운맛도 있고 또 이제 네. 간장맛도 있으니까 굉장히 오. 다양하게도 먹을 수 있습니다.
4: 그래요. 막국수 닭갈비 이 두 가지밖에 네. 없나요?
5: 네. 아니, 그렇진 않고요.
4: 네.
5: 제가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말씀 주셔서 이제 그게 네. 먼저 생각이 나서 네, 말씀드렸고요.
4: 네, 네.
5: 그리고 춘천에 오시면은요.
4: 네.
5: 일단은 이제 휴양지로도 되게 좋습니다.
4: 오.
5: 바로 이제 소양강이 이제 흐르고
4: 그렇죠.
5: 있는.
4: 그렇죠. 소양강.
5: 또 이게 예. 해저문 소양강에 요 야, 노래.
4: 만약에 소양강에서 그 노래 부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좀 모이겠는데요?
5: 다 아시죠.
4: 네,
5: 소양강 처녀상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4: 그렇군요.
5: 네.
4: 아, 노래비가 있는 거예요?
5: 아, 노래비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거기 이제 소양강 처녀상이 있습니다.
4: 아, 네.
5: 동상이
4: 네네.
5: 있습니다.
4: 아, 네네. 동상이 그렇군요.
5: 네.
4: 그 호수가 몇 개나 돼요? 춘천 호반의 도시 그러잖아요.
5: 춘천 호반의 도시라고 하지만 제가 뭐 그렇게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요.
4: 네네.
5: 일단은 의암호라는 곳이 제일 큽니다.
4: 아.
5: 네, 의암댐, 의암호.
4: 의암호 소양강하고 연결돼 있는 건가요?
5: 그렇죠. 소양강댐, 의암호 이게 다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4: 그렇군요.
5: 엄청 유명하지요.
4: 네. 옛날에 저 지리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아요.
5: 맞습니다. 네.
4: 그리고 또 이제 어디가 또 가볼 만한 거예요?
5: 아, 춘천 이제 조금만 이제 나가면 강촌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4: 아, 예전에 그냥 뭐
5: 그 뭐 진짜 젊은이들의 성지 아니었습니까?
4: 네네네.
5: 네, 또 이제 MT촌에
4: 예.
5: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4: 근데 지금은 조금 네. 많이 좀 시들시들하다고 그러는데요.
5: 이게 이제 기차가 멈추고 나서부터
4: 아.
5: 열차가 멈추고 나서부터는
4: 네네네.
5: 이제 그쪽이 이제 이제 다른 형식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4: 좀 안타까워요. 네, 그때 우리들이
5: 안타깝죠. 예, 예.
4: 있었던 그 추억들이.
5: 아쉽습니다.
4: 예. 뭐 어디 가자 그러면은 다 그리 갔거든요.
5: 아 그래도 지금도 이제 다시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4: 아, 네네.
5: 거기 뭐 다른 것도 이제
4: 시설도
5: 이제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4: 아, 그렇군요. 저도
5: 네.
4: 몇 번이나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5: 네.
4: 질리게. 네.
5: 그리고 참 제가 빼먹은
4: 네.
5: 게 하나 있어요.
4: 네네네.
5: 거기 가면요 구곡폭포와
4: 네.
5: 운배마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4: 아니 폭포가 거기 무슨 폭포가 있어요?
5: 구곡폭포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폭포인데요.
4: 그래요?
5: 아 정말 가면은 가슴이 뻥 뚫립니다, 진짜.
4: 아, 산이하고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산하고 연결되는 게 있나요? 무슨 산이 묘하게, 있나요?
5: 묘하게 아 산은 이제 건봉산이라고
4: 아,
5: 해서
4: 네네네.
5: 이제 건봉산이 좀 유명합니다.
4: 뭐 일곱 개 여덟 개 뭐 이렇게 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명한 산도 있던데.
5: 아 그래서 그게 뭐 팔봉산
4: 네네 네.
5: 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4: 아, 맞습니다.
5: 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4: 네.
5: 네.
4: 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좋은 노래 부르면서 살고 계시는데 활동은 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5: 아, 요즘 감사하게도 또 이제 네. 행사를 많이 불러 주셔서 좀 행사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4: 아, 그렇죠.
5: 요즘. 네.
4: 근데 원래 김도현 씨는 노래하기 전에 네. 뭐 하셨어요?
5: 아, 죄송한데 제가 이제 가수 명을
4: 네.
5: 도윤걸로 바꿔서요.
4: 아, 도윤걸이죠. 아, 제가
5: 네네.
4: 예, 도윤걸.
5: 아, 아니,
4: 원래 지금 활동 명이 도윤걸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5: 네,
4: 불렀던 이름으로
5: 네.
4: 기억하고
5: 있어요. 본명을 불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4: 그러니까 도윤걸 씨. 네.
5: 네네.
4: 도윤걸. 네.
5: 아, 맞습니다.
4: 네.
5: 제가 그래서 소개를
4: 네.
5: 잠시 해도 될까요?
4: 어, 그러세요. 네, 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계의 전통 뽕삼촌. 윤걸 도윤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4: 아 행사장에 가면 원래 네, 도시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5: 아 도시가 아니고 본명이 김도윤입니다.
4: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도시가 됐네요.
5: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또 도시가 돼가지고
4: 왜냐면 길게 아. 도윤걸입니다. 이러면 또 이러면 성이 되거든요.
5: 아 그러니까요.
4: 네.
5: 요 이름에 대한 일화도 있는데 너무
4: 네네.
5: 길어질까 봐.
4: 아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5: 괜찮나요?
4: 네네네.
5: 누가 그러는데 갑자기 또 재밌는 일화가
4: 네.
5: 있었는데 행사장 가는데 아 이름이 그게 뭐네요.
4: 왜요?
5: 왜 그러신데 그러니까
4: 네.
5: 아니 무슨 윤놀이도 아니고 이름이
4: 네네네네.
5: 이름에 대만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4: 오. 그러니까 윤이
5: 유수로 걸로 들었대요.
4: 네. 네. 저도 아까 살짝 이제 재미있게 하려고 도윤걸 도윤걸 네네네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5: 다 반응이 비슷하군요.
4: 예, 왜냐하면 아. 느낌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네. 그렇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5: 네, 아우 다음에는 제가 네. 이번에 사실 신곡이 나오는데
4: 네네.
5: 그 신곡 다음 곡을 윷놀이에 관련된 노래를 하나 받아야겠어요.
4: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런데.
5: 감사합니다. 네.
4: 아, 그, 신곡이, 아니, 이 노래가 나온 지 얼마, 오래됐는데, 좋아 죽겠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곡이. 나온 지 좀 됐죠.
5: 16년에 나왔습니다. 네.
4: 예,
5: 네,
4: 꽤 됐는데.
5: 오래됐습니다.
4: 그 신곡이 네. 언제 나오나요?
5: 신곡이 이번 9월 7일 날 발매됩니다.
4: 9월 7일? 아, 그러면 우리가 너무 좀 9월 10일에 전화했으면 네. 그 노래를 들 수가 있었는데.
5: 아, 그러니까요. 네. 아, 타이밍이 아쉽지만 그래도 네네. 9월 7일 이후로 제가 뭐 또 찾아뵐 수 있으면 한번 찾아뵙고 그럼요. 인사드리겠습니다.
4: 네. 스튜디오에서 네. 노래 부르고 또 아니면 저희가 이제 노래 심의가 되면 전해드리면 되니까요. 네. 오늘까지는 아, 뭐 좋아 죽겠다 네. 뭐 요 노래로 해야 되니까.
5: 네. 네. 지금은 이제 좋아 죽겠다 하고요. 뭐 제목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4: 아, 그럼요. 새로운 신곡 아, 말씀하시는 거죠?
5: 이번에 네. 따뜻한 신곡 네. 제 노래 한끗 차이로라는 곡입니다.
4: 한끗 차이.
5: 네. 네 한끗 차이로.
4: 그렇죠.
5: 네. 네. 모든 게 다 한끗 차이인 것 같아서.
4: 그럼요.
5: 네. 그렇게 그 곡을 그렇죠. 진행을 해서 이번에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4: 그럼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한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네. 저렇게 보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살짝만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5: 예, 맞습니다. 예, 한 끝 차이. 그래서 네. 이 곡을 제가 자작곡을 했습니다.
4: 아, 그래요?
5: 오. 네, 그래서 의미가 조금 더 새롭고요.
4: 원래 음악을 좀 전공하셨나요?
5: 제가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4: 와, 네. 이제
5: 작곡하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음악 교육을 전공해서.
4: 그 음악 선생님 하신 건가요?
5: 잠깐 있었습니다.
4: 아, 잠깐.
5: 네, 뭐.
4: 아, 그런데 음악을 노래를 네. 작곡을 전공했는데 아직까지 네. 뭐 했어요, 작곡 안 하고?
5: 아, 뭐 많지는 않아요. 뭐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뭐 제가 네. 그거를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제가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4: 네, 네, 네, 네. 그래요. 앞으로 뭐. 예. 계속 익숙해지면서 많은 곡들을 또 만들어 예.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5: 감사합니다.
4: 요즘에는 AI로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작곡가, 뭐 나도 작사가 예. 이래서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AI가 만들어준 걸 가지고 또 활동하시 예. 막 내가 작곡가야, 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5: 아, 진짜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4: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뚜렷한 주제와 뜨뜻한 멜로디를 내가 개발을 해서
5: 네.
4: 그거를 우리가 불러서 감정적 부분들이 이제 전달되어야 되겠죠. 네,
5: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로 이 작곡가 선생님들 보면은 네.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는 걸 알거든요, 그걸요.
4: 네. 네, 특히 감성을 다루는 것들은 네. 인간적 부분들이 중요해요. 네. 감성적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때이고. 그리고 감성을 예. 흔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에 기계에 의존하는 예. 것보다는 우리의 그 마음과 마음들이 전해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5: 아, 역시 명쾌하십니다.
4: 자, 네. 그러면 오늘은 네, 좋아 죽겠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끝 인사 드릴까요?
5: 네, 우리 여러분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건강하시고요. 좋아 죽겠다 들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4: 네, 감사합니다. 자, 이름 기억해 주세요. 도윤. 도윤이 아니에요. 네. 도윤. 네. 윤회 할 때 윤. 네. 도윤.
5: 네, 아, 맞습니다.
4: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윤이 아니에요.
5: 네. 네.
4: 알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 네. 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좋아 죽겠다.

자, 금요일에는 3부에는 열심히 뛸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신나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요가요 달려가요였다면 4부에는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분들의 노래를 소개해드리는 또 그 지역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주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샵897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정정아, 코올리게, 김정호, 최고 친구.

0: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나의 고정 오는 방송 흘러가도 또 듣고 싶다.
1: 네, 이거를 씨 감사합니다.
0: 오늘 좋은 일 가요세상에서 많이 웃었어요. 좋은 날이에요 하셨고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혜경 씨 고맙습니다. 자, 이현승의 남자의 눈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요일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울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울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열린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쉼터에 계십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거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8970으로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는 경계를 지내고 나야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으며 없던 힘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힘이 더욱 강해지기도 하느니라.

0: 친한 친구네 난 있잖아 오늘부터 내가 애쓰면 넌 날 애니 돼줘
1: 따뜻한 시간 되고 계신가요?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치자 여쭙기를 무슨 일이나 다 사례고 처리하오리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상의 일 외에는 먼저 말하고 처리하라. 내가 알고 있어야 기운이 상통하여 그 일이 잘 되어 가느니라. 또 여쭙기를 지도인의 허물이 눈에 띄일 때는 어떻게 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꼭 의지해야 할 사람의 허물이 눈에 띄이거든 스스로 박복함을 한할 것이요, 의혹이 풀리지 아니하거든 직접 고하여 그 의심을 풀지니라.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마음 한켠이 무거우신가요? 오늘 하루 무언가에 쫓기듯 걸어오진 않으셨나요? 잠깐이라도 좋으니 지금 이 시간만큼은 숨 한번 크게 내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쉬어가는 마음의 쉼터, 편안한 시간 되고 계신가요? 듣고 싶은 노래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메시지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8970으로 글 남겨주시면 다음 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긴이 여쭙기를 부처님에게도 친소와 원근이 있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친소와 원근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를 처리할 때 오직 공변되고 치우침이 없이 두루 보아 처리하시느니라. 대종사께서도 공심 있고 착한 사람을 보면 정이 더 건넨다라고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쉼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하기니 여쭙기를 안분을 하면 세상에 전진이 없지 않겠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의욕이 없고 게으른 것이 안분이 아니오. 순서를 바르게 잡아 태연히 행하는 것이 안분이니 자기의 정도에 맞추어 전진할지니라.

이제 마음의 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한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마음의 쉼터 들어가시면 선곡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하루 모두 편안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적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해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거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해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니까. 역시 어른들은 말이 안 통해. 이렇게 하나만 보고 전부가 다 그런 것처럼 섣불리 판단해버리는 거죠. 반갑습니다. 이웃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세상의 많은 분열과 갈등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이웃종교에 대해, 내가 잘 모르는 진보와 보수에 대해, 내가 잘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 또 그 밖에 많은 것들에 대해 우린 섣불리 판단하고 말합니다. 우리 둥근소리 둥근이야기는 바로 그런 생각을 돌리고 마음을 넓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자세로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배우는 둥근 세상이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0: 원불교 성가 나에게 오라였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장면 하나로 성급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저 종교는 어떤 종교일 것이다. 이렇게 어떤 판단을 내린다는 것,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일인데요. 우린 너무 쉽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산종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학인들이 각기 일방적인 의견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물의 양면을 두루 살피지 못하고 하나에 집착하면 편벽되어서 원만하지 못하나니 그대들은 제 주견에 끌리지 말고 그때 그 처소에 일의 양면을 두루 살펴보아서 적당한 비판과 취사를 하여 나아가기에 노력하라. 그렇습니다. 두루두루 원만하게 이런 자세만 가진다면 세상의 분열과 갈등도 얼마든지 화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둥둥 가족분들이 바로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금요일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코너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우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판만 나는 세상, 황종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겸손하다는 점이 아닐까? 사전적 의미로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데, 막상 삶 속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한 한 작가는 겸손함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 둘째, 남을 함부로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것. 셋째,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는 것. 넷째,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과연 우린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겸손한 사람일까요? 자, 오늘은 겸손을 주제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잠언에는 겸손한 사람을 존경을 받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에는 재난이 따르고 겸손에는 영광이 따른다. 교만한 사람은 멸시를 받고 겸손한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불교 경전 대길상경에는 겸손한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스스로 겸손하며 만족할 줄 알고 은혜를 생각하며 시간이 있을 땐 가르침을 들어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겸손함은 훌륭한 미덕이지만 이 겸손도 지나치면 비굴함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절약은 아름다운 미덕이지만 지나치면 모질고 더러운 인색이 되어 오히려 그 정도를 손상시킨다. 겸손한 태도도 아름다운 행실이지만 지나치게 공손하고 삼가하면 비굴이 되어 본 마음을 의심하게 된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에는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갖추라는 정산종사님의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권세 밑에는 원망과 위태함이 따른다 하였나니 종교도 그 법을 잘못 이용하여 어디에 의세하거나 세력을 부리고 보면 그 종교는 병들기 시작하느니라. 그런즉 교단의 지도자들은 교세가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추호라도 세력을 부리거나 교만하는 일이 없게 하며 자신들도 알미 있을수록 더욱 하심하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겸손하여 영원히 병들지 않는 교단이 되게 하라. 성품 자리에는 원래 상하와 귀천의 차별이 없나니라. 네, 많이 알수록 더욱 하심하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겸손하라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을 새겨봐야겠습니다. 이제 벼를 수확할 시간인데 벼도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도 익어갈수록 많이 알고 성숙할수록 겸손함을 갖추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피아노 라떼의 미소로 시작하는 아침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 나갑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고 또 이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이것은 죽음을 뜻하는 불교 용어로 고요함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흔히 스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주로 쓰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고요함이란 건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완전히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불교에서는 스님의 죽음을 단순한 육신의 소멸이 아니라 모든 유혹과 괴로움이 끊어진 고요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건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입적, 2번 서거. 1번 입적, 2번 서거입니다. 흔히 스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불교에서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동동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러한 종교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다양한 지혜가 있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 은혜로운 종교계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천주교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오는 9월 1일 제11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전쟁에 힘을 쏟는 현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우려하며 무장 분쟁과 환경 훼손이 서로 맞물려 생태계를 파괴하고 물과 공기 같은 필수 자원들을 오염시켜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리라는 예언자의 호소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을 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파괴를 위해 사용되던 것들이 방향을 돌려 생명을 살리고 굶주린 이들을 배부르게 하고 피조물을 보호하는 데 쓸 수 있다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창조세계, 인간관계, 인간의 마음 그 자체의 생태계를 지켜나가도록 부름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도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현동 아빠스는 2026년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맞이하는 창조 시기의 주제는 바로 생명수라며 생명을 살리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에게서 오며 생명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느님의 뜻은 공동 상속자인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현동 아빠스는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과 댐, 신공항 건설로 사라지고 있는 갯벌의 위기를 언급하며 무분별한 개발 속에서 수많은 피조물이 터전을 잃고 죽어가며 우리 사회의 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이 가장 먼저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치를 경제적 비용으로만 환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녹조 낀 강물이 스스로 정화되도록 흐름을 트고 재생에너지와 상생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소개해드렸죠. 오는 9월 1일이 전세계 천주교가 기념하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인데요. 특별히 올해의 주제는 물이라고 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리죠. 물이 건강해야 만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물을 깨끗하게 하고 물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생명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 음악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이삭주 피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다음은 불교 소식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네팔 북부 라수아와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 홍수 피해 긴급구호 모금에 나섰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산하기구인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긴급구호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조계종은 사부 대중에게 모금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종단은 긴급구호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단 차원의 역할을 찾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홍수는 네팔 북부 라수아와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마을과 도로, 교량, 발전시설 등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스님은 네팔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면서 네팔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신속한 구호와 구조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팔의 대홍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조계종뿐 아니라 국내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도 복구 지원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님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색과 구조에 나선 한국과 네팔 정부, 현지 구조대원들의 노고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호물자 전달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축원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네팔 지역에 관심을 갖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또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자, 불교 음악 한 곡 전해드리죠. LMB 싱어즈입니다. 보살의 마음.

네, 다음은 개신교 소식입니다. 남북 개신교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난 1986년 스위스 글리온 회의 40주년을 맞아 세계 교회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서울에 모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9월 9일에서 13일까지 서울과 접경지역 일대에서 2026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개최합니다. 세계 평화와 한반도, 치유와 화해, 평화를 일구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쟁과 갈등, 군사화와 핵 위협이 이어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교회의 정의로운 평화 사명을 성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컬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특히 올해는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과 북의 교회가 만나 한반도 평화를 논의한 글리온 회의가 열린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글리온 회의는 냉전과 분단, 권위주의적 통치가 지속되던 시대에 국경과 이념, 체제와 권력의 논리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고 화해의 희망을 증언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2006년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 출범, 2013년 WCC 부산총회의 한반도 평화선언, 2022년 WCC 칼루스의 총회까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함께 걸어온 한반도 평화 여정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평화대회는 9월 9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대성당에서 열리는 개회 예배로 막을 올립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제리 필레이 WCC 총무가 설교할 예정입니다.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는 세계 각 지역의 평화 과제와 교회의 역할을 다룹니다. 주요 강연자로는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멜리사 파케 제네바 사무국 대표가 나섭니다. 이어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 등 한국 민주주의 역사 현장 탐방과 DMZ 평화순례를 진행한 뒤 13일 경동교회에서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합예배를 드리며 대회를 마무리합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세계교회와 국제 에큐메니컬 공동체, 평화운동 및 시민사회 관계자 등 국내외 참가자 300여 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출발점으로 각 지역의 평화운동을 연결하고 민과 민의 연대를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 세계 개신교가 함께하는 평화대회가 9월 9일에서 1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군요. 전 세계 개신교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준다고 하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북한과 평화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신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석입니다. 나의 소망.

네, 다음은 원불교 소식입니다. 지난 18일에서 20일까지 원불교 국제부와 세계불교도 우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제7차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오늘날 세계는 경제, 사회, 환경, 기술, 지정학적 위험이 긴밀히 얽힌 복합위기시대로 정의되고 있는데요. 이에 전 세계 종교 지도자와 석학,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합위기 속 세계 영성과 고등교육을 주제로 담론을 주고받았습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종교연합세계시민회의는 원불교를 비롯한 종교, 학술, 시민단체 등 4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와 세계불교도 의회, 태국 신아카린 위롯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또한 로마 교황청, 바티칸 종교관 대화부, 몬시뉴얼, 인두닐 차관 신부가 함께해 종교적 영성을 더 풍요롭게 채웠습니다. 이번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세션 구성으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 관심사이자 중요 이슈인 평화를 주제로 하는 대담을 비롯해서 복합위기와 종교시민사회, 윤리와 정의, 지구적 책임, 비즈니스와 AI 및 디지털 윤리, 인간의 변화 등 5개 세션과 청년, 여성분과 세션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8월 19일 개회 세션 기조 연설자로 태국의 고위 종교 지도자인 브라흐 마푼디 스님이 참석해 현지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브라흐 마푼디 스님은 이날 기조 강연에서 불교의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고 가르친다며 모든 현상은 고립돼 존재하지 않으며 복합적 인과관계망 속에 놓여있다면서 UN의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세계 시민의식 함양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란시스 쿠리아 세계종교평화위 사무총장은 온라인으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인류 위기의 근본에는 인간을 물질과 소비의 주체로만 규정하고 지구를 무한한 착취 대상으로 보는 환원주의적,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는 인간과 지구, 모든 생명체들 간 영적 연결성 속에서 참된 성공을 재정의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8월 18일 개회식에서 사형인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장은 복합위기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개벽, 즉 인간정신의 각성이라면서 세계의 위대한 영적전통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며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팔롭 타이아리 세계불교도 우의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태국에서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열리게 돼 기쁘다며 여기에서 나누는 지식과 영감이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건설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태국 방콕에서의 세계시민회의는 현지에서 세계불교도 우의회 활동을 해온 방콕교당 최수진 교무의 인프라가 주요 기반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수진 교무는 13년 전 방콕에 왔을 땐 혼자였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 많은 원불교인들이 모이고 국제적 컨퍼런스가 열려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사영인 국제부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시민회의에 대한 전세계 종교인들, 석학들,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호응과 협력이 확장되고 있다며 그럴수록 원불교를 잘 모르던 시절 종교연합이라는 큰 꿈의 시작을 열어준 선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다면서 마음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평화의 씨앗을 싹 틔우는 일은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해야 할 꿈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선언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면서 향후 이를 UN으로 전달해 2030년 이후 UN 아젠다에 종교적 영성, 세계시민, 지구시민운동 등이 포함되는데 협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네, 정말 뜻깊은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각자의 종교나 국가나 인종은 달라도 이 하나의 지구마을에서 살아가는 가족이고 형제겠죠. 인류가 당면한 위기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원불교 국제부와 또 많은 종교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과 일원세계의 주역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우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입적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불교에서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쓰는 용어인 입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적은 들어갈 입자에 고요할 적자를 써서 고요함에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스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고요함이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완전히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즉 불교에서는 스님의 죽음을 단순한 육신의 소멸이 아니라 모든 유혹과 괴로움이 끊어진 고요한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입적과 함께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열반인데요. 열반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의 음역어로 본래는 번뇌의 불길이 꺼진 해탈의 상태를 뜻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높은 경지에 이른 스님의 죽음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선종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착할 선자를 써서 선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으로 천주교 신자의 죽음을 높이고 축복하는 정식 용어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소천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불을 소자에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의미를 담아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죽음을 뜻하는 종교 용어들 외에도 일반 사회에서도 죽음을 뜻하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별세했다는 말이죠. 세상과 이별했다라는 뜻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격식 있는 높임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말이 영면했다는 표현인데요. 영원히 잠들다라는 뜻으로 종교 색채 없이 신위나 영전에 바치는 표현으로 흔히 쓰입니다. 또한 타계했다는 표현도 있는데요. 타계는 인간 세상을 떠나 다른 세계로 갔다는 뜻으로 주로 학자나 예술가, 저명인사의 죽음에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서거했다는 표현도 있죠. 갈서자에 갈거자를 써서 영원히 떠났다라는 뜻으로 대통령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의 죽음에 사용되는 최고 높임의 표현입니다. 네, 오늘은 각 종교에서 혹은 일반 사회에서 죽음을 뜻하는 표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강원영 목사님 서거 20주기를 맞아서 강원영 목사님의 이 종교관 대화와 또 협력의 정신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강원영 목사님의 그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서거라고 이제 많이들 이렇게 흔히 쓰죠. 큰 어르신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서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개신교 표현으로 소천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뭐 개신교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또 큰 어른이신 만큼 서거라는 표현이 좀 잘 어울리는 그런 강원용 목사님의 그런 또 삶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이와 함께 이번 주 수요일 그 우리 명진 스님의 추모담을 우리 또 김근수 카톨릭 해방신학 연구소장님과 나눠봤죠. 우리 명진 스님에 대해서는 입적했다, 뭐 열반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쓰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리하는 오늘 또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자 보내주신 문자들을 볼까요? 뒷번호 1397 쓰시는 분 정답은 1번입니다. 천주교 신자인 장영민 스텔라입니다. 불교는 할머니와 친정 어머니 덕분에 접했는데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삶에 적용이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제 스텔라라고 하는 이제 세례명이 있는 거 보니까, 또 이제 천주교 신자신데, 할머니와 친정 어머니가 또 아마 불교셔서 같이 사찰에도 가고,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 성당의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분위기, 또 사찰에 거즈넉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위기, 또 묘하게 통하면서도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아마 그 각 종교의 어떤 전통, 또 분위기, 색깔 이런 것일 텐데 다 또 통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아마 너그러이 또 천주교 신자지만 또 우리 할머니와 또 친정어머니 모시고 사찰에도 가실 만큼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이웃 종교를 존중해 주시는 우리 장영민 스텔라님이신 것 같아요. 네, 아주 소중한 문자 고맙습니다. 뒷번호 8181 쓰시는 분, 정답은 1번 입적입니다. 창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겸손하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또 그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는 명언 일기 시간에 네,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그 겸손을 그 이제 정의한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것, 남을 함부로 가르치려 들지 않을 것,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길 것,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 네. 이게 이 겸손함이라는 그 표현 안에 정말 모든 어떤 이 인품이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자세나 온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길 것,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 야, 이게 겸손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면 정말 겸손함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어떤 덕목이고 또 갖춰야 될 인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선정희님도 문자를 주셨어요. 겸손에 대한 네 가지 말씀을 들으니 저는 세 가지밖에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겸손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나머지 하나가 뭘까요? 자, 그리고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보내면서 8월을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살았는지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끼다 보니 나쁘게 살지만은 않았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하고 소중한 문자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또 강원희 목사님의 어떤 가르침, 그리고 명진 스님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두 어르신의 어떤 인품, 그리고 종교의 역할, 이런 걸 또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명진 스님의 어떤 입적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끝곡으로 법능 스님의 꽃을 바치나이다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딘가 좀 특별해 보이죠?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하고 적절하게 유머도 섞어가면서 또 동시에 목소리에 힘까지 있으면 누구나 다 매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처럼 말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쉽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서툴고 짧은 말이라도 그 속에 공감과 감동이 녹아져 있다면 서로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통하기 마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선우혜경입니다. 귀 좀 빌려주세요.

0: 대처하여야 합니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마을 주변 좋은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들 곁에는 좀 있으십니까? 가끔씩 이 마을 주변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참 알아듣기 쉽게 정말 설명도 그렇게 잘하고요. 또 유쾌하고 유머까지 딱 섞어가면서 이야 정말 좌중을 사로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목소리가 좋은 사람도 있죠. 목소리에 기분 좋은 힘까지 탁 실려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에 푹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의외로 우리 마음속에는 오래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화려한 말솜씨 속에 정작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줄 이 공감과 감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서툴고 투박한 말이라도 때로는 단 몇 마디의 짧은 대화라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공감의 마음이 녹아 있고요. 또 서로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감동이 있다면 그쵸, 서로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통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말 주변이 없어도 서로를 생각하는 진심이 가득한 곳, 그렇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은 녹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디젤 선곡으로 2시간 함께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진심과 공감이 가득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또 방송 중에 또 공감해 주신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들 잘 보관해 두었다가 생방송 시간과 주말과 휴일 시간에 꼭 들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장미리의 노래 한 곡 더 준비해 봤습니다. 말 전에 다오.

건강 백세 만만세.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하루하루 더 젊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만 하겠죠. 여러분의 9988 라이프를 지켜줄 보약 같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건강 백세 만만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죠. 나는 평생 살이 안 찌는 체질인가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참 이상하죠.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쉽게 늘어납니다. 네. 심지어 물만 마시고 숨만 쉬는데도 살이 찐다. 이렇게 농담 섞인 이야기도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체중이 늘어나는 이유를 흔히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진 탓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요, 생활습관 변화에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신진대사가 60세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건 맞지만 중년 이후 체중 증가를 신진대사 저하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그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고 또 간식 섭취 등 이 생활 습관이 달라지는 게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음식을 먹을 때는 실제로 배가 고픈지 확인하고 먹는 겁니다. 보통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평소보다 최대 25%나 더 많이 음식을 먹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 먹기 전에는 정말 배가 고픈지 먼저 확인하고 또 식사를 할 때는 스마트폰이나 TV를 잠시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단백질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식사 후에도 금세 배가 고프다면 음식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빵이나 과자, 케이크처럼 정제 탄수화물과 당이 많은 음식은 빠르게 소화가 돼요. 그래서 다시 쉽게 허기를 느끼기 쉬운 겁니다. 반면에 현미나 통밀빵 같은 통곡물과 달걀, 또 채소 같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비교적 천천히 소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빼놓을 수는 없죠.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도 지킬 수 있고 체중조절과 동시에 건강도 함께 챙길 수가 있으니까요. 결국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살이 찐다는 건 핑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절하고 운동하면 우리도 건강하게 또 날씬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짜니리의 핑계 많은 미스강 그리고 남석훈의 그 밤과 같이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인생 녹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을 녹음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DJ 선곡이에요. 1부하고 2부에서는 그동안 들려드리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신청곡 많이 준비했고요. 3부에선 예가요 탑10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가연의 한마는 한강 그리고 박지연입니다. 찾아왔는데.

박가연의 한마는 한강 그리고 이어서 박지연의 찾아왔는데 전해드렸습니다. 1부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열의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 중에 이상열 가수도 참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분의 많은 히트곡 중에서 별이 잠든 그 밤에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이 곡으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인생 DJ 인생지기 가수 이동훈이고요. 2부 첫 곡은 백년설의 번지 없는 주막 들으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작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개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좀 또 이어서 들어볼까요? 최갑석의 38선의 봄, 송민도의 해당화 사랑, 그리고 남미용입니다. 잊으려마.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고요. 또 금요일 이 시간쯤이면 집이나 혹은 바깥 어딘가에서 이 술 한 잔 기울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이 회사원들은요, 회식이 가장 많은 요일 중에서 금요일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추세가 요즘은 조금, 아니요,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선 단체 회식 자체가 많이 사라졌대요. 특히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 음주 회식 대신에 맛집을 찾아간다거나 또는 뭐 이색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회포를 푼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커피를 마시면서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강에 가서 바람을 맞으면서 러닝을 즐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술에 대한 흥미가 과거 세대만큼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층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또 월 1회 정도 이하로 마시는 비율도 56%나 된다고 하니까 이게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고도 합니다. 이 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많이 마셔서 좋을 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때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긴 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에 있어서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울 점이 있다면 우리도 젊은 세대에게 배워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술을 마시기보단 건강을 챙기면서 취미도 즐기는 그런 슬기로운 생활. 네, 우리의 남은 시간은 그렇게 활기로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런 시간 생활에는 좋은 노래가 또 함께하면 더 금상첨화죠. 이번에는요, 아주 재미난 노래말과 흥겨운 멜로디가 어우러져 있는 노래 세 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복남의 빈대떡 신사를 필두로 해서요, 서영춘의 살살이 몰랐지, 그리고 백금녀, 굉장히 유명한 또 여성 코미디언이었죠. 서영춘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백금녀의 뚱뚱보 아가씨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요리 먹고 술 먹을 땐 뽐을 냈지만 매 맞는 꼬리야 매 맞는 꼬리야 와하하 우셨다 히히히 우셔워 에헤헤 우셨다 에헤헤 우셔워 와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법동지와 제자들 그리고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탑10. 그때 그 시절 한 시절을 풍미했던 인기 가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는 시간 옛가요 탑10입니다. 오늘 옛가요 탑10에서는 우리가 무척이나 좋아했던 히트곡들 그 가운데서도요 외국 곡을 번안한 노래들로 구성된 컴필레이션 음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후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난 시간에는 1965년에 발매된 컴필레이션 앨범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2집에 담긴 노래들을 만나봤었잖아요. 이 제작에 참여한 가수들이 무척이나 쟁쟁했던 그런 앨범인데 아쉽게도 시간이 없어서 시간 관계상 지난 시간에 다 전해드리지를 못해서 오늘은 그 나머지 수록곡들을 좀 마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당대의 인기 스타들이 부른 번안곡 퍼레이드 그 첫 번째 순서는요 가수 한명숙입니다. 한명숙이 부른 떠나가주오입니다. 한명숙은 미팔군 무대를 통해서 데뷔를 했고요. 1961년에 발표한 노란 샤스의 사나이가 정말 공전의 빅히트를 기록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런 가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란 샤스의 사나이는 프랑스의 샹송 가수인 이베트 지로가 직접 한국어로 부르기도 했고요. 또 일본에서도 리메이크가 되어가지고 인기를 얻으면서 한명숙에게 한류 가수 1호라는 타이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들어볼 떠나가 주오의 원곡은 1960년대 영국의 전설적인 팝 발라드 가수죠. 맷 몬로가 부른 워커웨이고요. 이 곡 역시 유로비전 콘테스트에서 오스트리아 가수가 불렀던 곡을 맷 몬로가 다시 취입을 해가지고 히트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 목소리를 가진 사나이로 불렸던 맷 먼로의 원곡도 좋지만요. 담백한 듯 깊은 울림을 주는 이 한명숙의 노래도 그에 못지않게 참 좋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기로 하고요. 이어서 만나볼 노래는요. 가수 성재희가 부른 나의 꿈입니다. 성재희는 1965년에 발표한 보슬비 내리는 거리로 큰 인기를 얻은 가수죠. 여고 시절부터 노래를 참 좋아했었다고 하는데 작곡가 김인배에게 픽업이 된 뒤에 허스키한 보이스를 살린 아주 신선한 창법으로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도 한몫을 했고요. 나의 꿈의 원곡은 미국의 흑인 보컬 그룹인 플래터스가 1957년에 발표한 My Dream이란 곡이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꿈을 플래터스 특유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허스키한 보이스와 소울 감성을 지닌 성재희는 과연 이 노래를 어떻게 소화를 했을지 궁금한데요. 감미로운 노래 두 곡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1965년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2집 앨범 가운데 한명숙의 떠나가 주어 그리고 성재희입니다. 나의 꿈.

평소에는 정말 만나볼 수 없는 멋진 귀한 노래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탑10입니다. 인기 번안곡을 한 곳에 모은 컴필레이션 음반을 만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봉봉사 중창단입니다. 그들이 부른 영원히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의 원곡은 미국의 가수 겸 피아니스트였던 얼 그란트가 1958년에 발표한 The End입니다. 얼 그란트는 뛰어난 연주 실력과 함께 또 아주 감미로운 보컬로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죠. 그의 대표곡인 The End는 부드러운 바리톤의 보이스와 오르간 연주가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진 로맨틱한 곡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원곡의 가사 내용도 굉장히 로맨틱해요. 무지개, 강물, 이야기, 큰 길 등등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지만 우리 두 사람의 사랑만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과 다짐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봉봉사 중창단은 아주 밝고 경쾌한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요. 보컬 사 중창단이라는 구성에 걸맞게 빼어난 화음이 또 멋있습니다. 그들의 화음을 내세운 팝 발라드 곡도 무척이나 잘 소화한 그룹이죠. 또 결혼식이나 특별한 날에 자주 불리면서 시대를 초월한 고전적인 팝 발라드인 The End를 봉봉사 중창단은 영원이란 곡으로 어떻게 또 그들만의 색깔로 소화를 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노래는요. 가수 모니카 유가 부른 헬로 달리라는 곡입니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한 모니카 유는 1956년에 미팔군 무대를 통해서 처음으로 데뷔를 했고요. 60년에는 영화 연연의 주연으로 영화배우로도 입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남성 4인조 프로젝트 보컬 그룹인 포클러버스의 멤버였던 가수 유주용, 유주용의 누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모니카 유와 유주영 남매는 이국적인 외모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모니카 유는 1961년에 수록된 모든 곡을 번안곡으로 채울 만큼 홈런 모니카 유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외국 곡을 소화하는 능력이 아주 특출한 가수였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실 헬로 달리는요, 1964년에 동명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위해 제리 허먼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원곡으로 하고 있고요. 이후 루이 암스트롱의 1964년 싱글 녹음 버전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 노래를 과연 모니카 유는 어떻게 했을까요? 경쾌한 재즈 뮤지컬 느낌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이게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노래인 것처럼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곡을 들어보시죠. 봉봉사중창단의 영원히, 그리고 모니카 유가 부릅니다. 헬로 달리.

예가의 탑10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노래 두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들어본 모니카 유의 동생인 유지용이 부른 마지막 춤을 나와 함께 그리고 김상국이 부른 내 마음의 사슬을 풀어다오입니다. 우선 유지용의 마지막 춤을 나와 함께는 미국의 보컬 그룹인 더 드리프터스가 1960년에 발표한 명곡이죠. Save the Last Dance for Me가 그 원곡입니다. 세계적인 팝 소울의 고전으로 꼽히는 이 노래는 국내에서도 유지용을 비롯해서 많은 가수들이 번안해서 불렀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곡이기도 하고요. 이어지는 김상국의 내 마음의 사슬을 풀어다오는 미국의 전설적인 컨트리 가수인 헹크 윌리엄스가 1953년에 발표한 Take These Chains From My Heart를 번안한 곡입니다. 헹크 윌리엄스의 유작 가운데 하나로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빌보드 컨트리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아주 빅히트를 한 노래이기도 하죠. 이 컨트리풍의 원곡을 소울 가득한 감성의 김상국은 번안곡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 노래의 두 곡을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예가의 탑10 그리고 3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평소 들어보지 못했던 휴기 앨범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1965년 컴필레이션 앨범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2집에 실린 노래 가운데 유지용의 마지막 춤을 나와 함께 그리고 김상국이 부릅니다. 내 마음의 사슬을 풀어다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0.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재미난 음악이네요. 동방송예가 부른 엉터리 양복쟁이였습니다. 그 요즘은 양복을 맞춰서 입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예전에는 동네마다 양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기성복이 아닌 맞춤 양복을 많이 입고 저도 대학교 들어갈 때 부모님이 양복 맞춰주셔갖고 입었던 기억이 있고 또 직장에 뭐 입사를 한다거나 큰 일이 있을 때는 양복을 한 벌씩 이렇게 어른들이 맞춰주시곤 했었던 그런 기억이 이 노래 들으니까 있네요.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더욱 풍성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부터 축하할 일 또 위로받고 싶은 일들 추억의 예까지 들으면서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또 편지나 엽서로 사연 보내시는 분들 계시죠?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라디오국 아름다운 인생 담당자 앞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지를 보내주시고 저는 음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수의 항구의 청춘시와 박재용의 더벅머리 과거 이어집니다.

오늘이 어느덧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되겠네요. 다음 주면 가을의 시작을 상징하는 9월이 또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9월이 되면요, 계절의 시계도 본격적으로 가을로 기울어질 테고요. 이번 9월에는 또 민족 명절인 추석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9월과 가을 그리고 추석을 떠올리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풍경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실까요? 이 논에서 누렇게 익어가는 벼도, 또 조금씩 알록달록 색을 입어가는 산도, 또 가족들이 또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정겨운 모습도 떠오르겠죠. 이 모두가 9월의 가을이 지닌 또 하나의 풍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따뜻한 가을이 우리 곁에 곧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좋은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추석 전날 달밤에 송편 빚을 때. 서정주. 추석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아 온 식구가 모여서 송편 빚을 때 그 속에 푸른 풋콩 말아 넣으면 휘영청 달빛은 더 밝아오고 뒷산에서 노루들이 종일 울었네. 저 달빛엔 꽃까지도 휘겠구나. 달 보시고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대수풀에 올빼미도 덩달아 웃고 달님도 소리내어 깔깔거렸네. 달님도 소리내어 깔깔거렸네.

서정주 시인의 시 추석 전날 달밤에 송편 빚을 때 시 만나보셨고요. 그리고 김부자의 달타령, 영사운드의 아름다운 밤, 임성훈의 단 한 번 본 여인까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DJ 선곡으로 함께한 두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인사드리고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내일하고 모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시고 월요일 생방송에서 반갑게 다시 또 만나기로 하시죠. 오늘 끝곡은요. 어제 목요일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으로 우리 조박사님이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사흘과 활의 등불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당황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식사를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체하기가 쉽고 길을 지나치게 서둘러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사고의 위험이 따르곤 합니다. 이런 이치를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허겁지겁 음식을 삼키거나 목적지에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교통법규나 신호를 살며시 무시하곤 하죠. 그리고 꼭 크고 작은 화를 입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데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조급함과 탐욕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의 하루에 어떤 그림자가 지게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성화의 대종사께서 공부의 진실처를 듣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원불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이고 사전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탈이 난다는 걸 잘 알면서도 때론 눈앞의 당김과 조급함에 유혹돼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당장 입에 달다는 이유로 몸을 해치는 음식을 먹거나 내 상황이 급하다는 이유로 함께 지키는 공중도덕과 질서를 어기기도 하죠.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23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욕심을 참는 공부를 하는 것은 작은 욕심을 큰 욕심으로 키워 영생을 잘 살자는 것이니 마치 좋은 과일을 얻기 위해 처음 몇 년간 수확하지 않고 열매를 모두 다 따주는 것과 같은 이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잘 살기로 하면 반드시 욕심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중도를 잡아나가야 한다. 작은 탐욕에 눈이 멀어 정작 더 크고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순간의 욕심을 조절하는 법을 익혀가야 할 텐데요. 내 눈앞에 찾아왔던 수많은 유혹 속에서 나는 욕심을 참아내고 마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109장 찾다면 다북차고, 성가 120장 무력충만 이 세상에, 성가 125장 한기운 한마음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눈앞의 탐욕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소중하고 큰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순간의 이기심이나 조급함에 시야가 어두워지면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기 쉽고 끝내 그릇된 행동으로 이어져 소중히 갖고 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죠. 작은 욕심에 흔들리다 보면 내 삶을 유익하게 일구려던 참된 서원마저 희미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직 채 여물지도 않은 열매를 조급하게 따버리면 훗날 결실의 계절에 정작 수확할 열매가 남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 처음 몇 년은 열매를 솎아내며 기다려주는 농부의 마음처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일구기 위해서는 순간의 작은 욕심을 참고 다스리는 연마가 필요합니다. 절제와 조절을 통해 마음의 중도를 잡아나가는 그 단단한 공부를 위해 나는 내 안의 조급함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호우의 가장 판이 큰 회상, 김성규의 견성과 솔성, 고우리의 하늘 사람 땅 사람,

대산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욕심을 참는 공부를 하는 것은 작은 욕심을 큰 욕심으로 키워 영생을 잘 살자는 것이니 마치 좋은 과일을 얻기 위해 처음 몇 년간 수확하지 않고 열매를 모두 따주는 것과 같은 이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잘 살기로 하면 반드시 욕심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중도를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가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일구겠다는 단단한 서원 속에서 차곡차곡 공덕을 쌓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텐데요. 대종사님께서도 욕심이란 무조건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크게 키워나갈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앞의 사소한 욕심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갈한 서원으로 바꿔서 그 한 마음에 온전히 몰두하면 사소한 번뇌와 조급함은 저절로 잠잠해지고 내면의 넉넉함이 자연스레 차오르게 될 겁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순간의 작은 탐욕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그것을 더 크고 숭고한 서원으로 높여내 넉넉한 삶을 일궈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야문이 끝곡으로 장미의 마음은 선악의 근본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시간. 궁산 오방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차시 선불장이니 여기가 바로 부채를 뽑는 장소요. 부채를 뽑는 곳이요. 그러니까 출가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부처님의 법을, 대행사님의 법을 받들고 수행하고 신앙하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선불장이다. 부채를 뽑아내는, 부채를 선출해내는 장소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면 걸어가는 그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고, 차를 타면 차를 탄 그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그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다. 바로 선불장이다 그 말이죠. 심공급제기라 마음을 피워서 급제하여 돌아간다. 그러니까 문제는 심공이 됐느냐 그게. 마음이 탕 피워졌느냐. 마음을 비우고 비우고 또 비워서 비울 것도 없을 때까지도 비워가지고 거기에서 진리의 빛이, 지혜의 빛이 솟아났느냐, 솟아오르고 있느냐. 그것이 급제죠. 자원급제라는 게 시험을 통과해서 임금님으로부터 의사와 그걸 받고 그러면 이제 자원급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마음을 비워서 부처님의 진리에, 대행사님의 진리에 급제를 해서 우리들이 각자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송하기를 이런 진리체는, 이런 진리의 바탕은, 이런 진리죠. 이런 진리 한둥근 진리다 맞아. 심성 불타원이라. 심성 부처의 근원이다. 마음과 성품의 근원도 되고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근원이 결국은 법신불 이런 진리, 즉 이런 법신불 자리이다. 이런 진리의 자리이다. 영겁수사도 와야 긴긴 세월 이 길을 닦아서, 이론의 진리의 그 길을 닦아서 무량 회복전하라 한량 없는 회복을 가지리. 그러니까 지어서 받는 복, 닦아서 이룬 지혜, 지혜가 아니라 지혜, 이걸 우리가 바라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짓지 않아도 받아지는 복, 닦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지혜, 이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심성과 부처의 뿌리가 이런 진리임을 알 때 비로소 이루어지고 받아지고 하는 자리다. 재불은 문정거리요 모든 부처는 문 앞에 그러뇨. 부처님도 문전걸식을 해요. 부처님도 칠가식을 하셨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 아니라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진리의 문 앞에서 얼마나 서성거리느냐 그 얘기. 이렇게도 공부해보고 저렇게도 공부해보고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지. 진리 문 앞에서 서성거려.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문이 쉽게 그렇게 열리냐? 아니다. 무수천 겁의 그 철로, 쇠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열기도 힘들다. 그래, 거리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부근걸식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항상 등에다가 보찜을 짊어지고 이문전, 저문전 이런 빚을 먹고 다녀. 밥을 먹고 다녀. 그래서 하루 어떤 사람이 당신 그 등에 짊어진 건 뭐요? 한번 내려놓고 한번 펴봅시다. 그래서 내려놓고 펴보니까 황금이 들었네. 그 황금을 짊어지고 이문전, 저문전 다니면서 빚을 먹고 살아간다. 당신 그러지 말고 아 금을 팔아가지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사고 아 그렇게도 살 일이지. 왜 이렇게 문전에 밥 한 술 달라, 뭐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때 깨친 거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든 부처님이 있다. 내 안에 든 진리의 부처님이 있다. 그걸 모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전걸식을 한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였다. 부처님도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했다. 조사노상빈이라. 조사도 길 위에 손님이요. 아 길을 가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본래 무입에 본래 한 푼도 없어. 한 푼도 돈이죠. 한 푼 돈도 없어. 본래 우리가 뭔 돈 가졌습니까? 그리고 진리 앞에 돈을 바치면서 나도 그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럼 진리가 그래 나한테 돈 바쳤으니까 너 깨닫게 해줄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다. 아니에요. 땅덩어리를 진리 앞에 바치고 이렇게 바쳤으니 나도 지혜가 수승하고 복락이 무궁하도록 해 주십시오. 혼다고 그래서 바로 그래 대답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복을 지으니까 이제 좀 바뀌긴 바꿨죠. 천지식 생선이라. 하늘 땅이 먹여 살려. 먹여 살리고 있잖아. 하늘 땅이 들어서 먹여 살리는 도인, 부처. 이런 사람이 되자고 말이죠. 받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늘 땅이 나를 살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산종사 병환으로 위중하실 때 제자들이 기도를 한다겠다. 병환 나오시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종사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세요? 법계에서 낸 사람은 법계에서 알아서 할 터이니 기도 그만둬라. 법계에서 알아서 해. 법계에서 진리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 기도하지 말아라. 또 공자님도 마찬가지. 병환 위중할 때 자료가 천지신명에게 빌어볼까 합니다. 근데 그런 죄가 있더냐. 그러니까 뇌라는 책에 뇌에 보면은 아, 이 병환이 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천지신명에 빌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둬라. 오도야 구이라. 내가 오도야 구이라 그랬어. 내가 빌고 산 지 오래다. 그러니까 진리와 합일된 그런 상황에서 뭐 빌 것도 말할 수 없죠. 빌리의 그 뜻대로 살아갔는데 무슨 뭐 귀신이 천지 귀신이 있다가 해서 성자들을 좌지우지 하겠습니까? 못해요. 어림도 없지 이게. 그래서 법계에서 나온 사람 낸 사람은 법계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내가 빌고 살은 지가 오래다. 나 계속 그렇게 천지 신명에게 다시 한번 진리에 빌고 살았는데 그 일시적으로 무슨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효험이 있겠느냐. 그래서 천지식 생각. 천지가 알아서 다 살려주는데 뭘? 그러니까 부처님도 오직 했으면 칠가식을 했겠습니까? 하도 중생들이 복을 지은 바가 없으니까 승단, 다시 말하면 부처님 제자를 공양을 해서 거기에서 복이라 좀 지어라. 부처님 당신 칠가식 안 해도 아 천지가 알아서 진리가 알아서 먹여 살리는데 무슨 놈뭐 빌고 홀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들도 진리가 살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유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유무는 뭐 있다, 존재한다, 뭐 소지한다 이제 그런 의미고 무는 글자 그대로 없다,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유무도 마찬가지죠. 있고 없다. 뭐 대소와 더불어 이론상 진리를 표현할 때에 사용을 하지요. 이제 이런 우주마녀 본원이며 재불재생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임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하고 보가 끊어진 자리에 원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다. 이렇게 해서 유무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대소 유무란 우주의 본체와 현상, 변화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대는 우주의 본체고 다음에 소는 결국 현상이고 이제 유무는 결국 변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 그 얘기죠. 이게 대란 우주만의 근본적인 본체, 소란 천차만별 해경색세, 그리고 유무란 우주의 조화, 변화, 변역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변화, 인간의 만물의 생로병사, 순화추동 변화, 풍운으로 상설 변화, 역사의 흥망성쇠, 다 이 유무에 해당되죠. 그래서 대소유무는 소태산 대종사가 우주의 진리를 설명하는 특유의 범주이다. 소태산은 사막종 사리연구 대상을 사와 이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를 12에 이를 대소유무의 범주로 하고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유무란 무릇 유무라는 것은 가진 것을 덜고 버려서 본래 자기로 돌아가는 것이다. 소유한 것을 다 덜고 버려라. 그래서 귀본 자기 본래 자기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대란 우주만유의 본체로 돌잡기가 사실 어렵다. 또 사난, 사란, 산나 만상 이걸 역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역시 딱 소나기의 지기가 어렵다. 그러나 유물이라는 것은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는 자기에게 표준을 투여한다. 중생이 변해서 부처가 되고 미혹이 변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상식이나 지혜가 변해서 큰 지혜를 이룬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 즉 욕심, 시기, 질투, 와만, 증오, 악심 등등을 덜굽어내서 뭐 시기, 욕심, 시기, 질투, 아만, 아상, 증오, 악심 등등을 버려서 불실자기지 보는 생활이다. 자기가 보는 생활을 잃지 말아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지. 나도 모르고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뭐 우주 따질 것 없이 아니 서울 시내를 본다 할지라도 뭐 천만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천만 가운데 하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습니까? 작지만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신앙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이 속에 우주를 담고 산다. 늘 말씀드려 성장이다 말이야. 갈무리도 있다. 또 담겨져 있다. 그입니다. 부처가 담겨져 있고 법이 담겨져 있고 진리가 담겨져 있고 성품이 담겨져 있고 이치가 담겨져 있고 다 담겨져 있다. 복이 담겨져 있고 지혜가 담겨져 있고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결국 다 들어서 더지 말고 다 버리고 돌아보지 말아라. 이제 주로 이 얘기를 다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곽임종 별전에 곽임종은 거룩 맹민 사람인데 자를 숙달이라 한다. 그러니까 아주 순박하고 이제 질지겠다. 이 이제 곽임종이 시장에서 이제 시루를 하나 샀습니다. 시루를 등에 딱 짊어지고 가는데 아 이렇게 어떻게 가다가 돌불에 넘어져 가지고 돌불에 걸려서 시루가 내려 버리면 다 깨져 버렸어. 그럼 어쩌겠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틀림없이 뒤돌아서서 그 시루를 맞춰도 보고 또 조각이 어디 있는가 찾아도 보고 마음속으로 돈이 얼만데 한탄할 거다 그 말이야. 그런데 임종은 돌아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저부 임종 만났는데 견이지라. 아 보니까 좀 이상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돌아도 안 보고 지름길로 그냥 가버려. 시루가 떨어졌는데 짊어지고 간 시루가 떨어져서 깨져버렸는데 뒤돌아도 안 보고 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예, 참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제 그 물었습니다. 아 이미 궤증 가서 아 이거 부서진 시루가 깨진 시루가 아깝지 않냐. 근데 너는 어째서 돌아보지도 않고 가느냐. 그러니까 임종이 증기입하라. 아 시루가 이미 깨져버렸는데 시지하이기로 아 돌아봤자 무슨 이익이냐. 아 시루는 이미 깨져버렸어. 이게 되돌아봐서 뭐 조각을 맞추고 찾아봤자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벼슬을 하라 하니까 그 사람이 아, 벼슬 안 한다고. 그렇게 해서 동화의 그 미연, 아름다운 선비로 아름다운 어진이로 남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털어내고 다시 돌아보지 말아라. 이게 사실 변하죠, 이것이. 털어내는 자체가 변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등등 망념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 다 버려. 그 밑뿌리까지 싹 버려. 그래놓고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라. 무소유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소유가 없다. 사실 본래 내 것이란 없었던 것인지 있었다는 것을 없애는 것이다. 또는 나누는 것이 베푸는 것이다. 그러나 공리를 알지 못하는 사실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리를 깨달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무의지를 알지 못하면 소유 않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망마하고 이의맞게 하라. 100% 주고 바르지 말아라. 역시 주고 되돌리려 말아라. 이거 무슨 소유죠. 그러니까 나는 소유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소유하지 않으려면 공리, 무의치를 깨달아야, 확연하게 알아야 무소유가 비롯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어려워요, 이게. 자고일에도 내가 없었죠. 자고일에 업무 한 번에 내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쓰는 뭐 휴대폰? 이게 내 거예요? 또 내가 생활하는 집? 이것도 내 겁니까? 아니죠. 빌렸을 뿐이에요, 빌렸을 뿐. 얼마 주고 빌렸을 뿐이다. 아, 대종사님께서 전주 이리간, 뭐 지금 익산이지만 전주 이리간 경편철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 저 경편철도 어떤 사람은 돈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타고 다닌다. 한탄은 다. 대종사님께서 그것도 소유 못 얻느냐. 대가만 지불하면 소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또 뭐 휴대폰을 무엇을 자동차를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소유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치수화풍으로 보여준 거다. 일제 물질 여기시도 일제 물질도 마찬가지죠. 다 인연합으로 모여진 것이지 실제 내 것이란 자체는 없어. 아마 정말 내 것이라 하려면 진리를 깨달은 그것, 깨달은 그 마음 하나, 또는 그 성품 하나, 이것은 내 것이란 거 몰라도 그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무소유를 한다는 것이 무슨 뭐 거룩한 일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도 사실은 아니다. 아니 내 것이 아닌데 돌려주면 되지. 이제 소유하는 기간만이라도 그것을 잘 간직해서 첫째 못된 짓 않고 죄지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된다. 손이 물 적능하고 귀이 물 생용하라. 사이 물 역취하라. 그래서 덜어가지고 뭐 언덕같이 쌓으려고 말고 역시 버려서 욕심내지 말고 놓아버려서 다시 이렇게 모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처자식 있는데 교육시키고 먹여살리고 이런 것까지 다 줘버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살아갈 정도는 정당하게 받아서 그건 살지만은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만 욕심을 부리지 말라. 욕심을 부리지 말란 얘기지 정당한 소유는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제 육체를 잃은 지수화풍이 떠나갈 때 순순하게 보내줘. 보내줘. 아, 제가 가고 싶었는데 어쩔 거예요, 그게. 아, 보내줘야지, 이게. 집착심, 애착심, 이런 것들을 갖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유물을 이제 도포를 그리면 뭐 채용, 이제 건곤, 또 유형 등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도표를 이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윤미에 대한 얘기를 그 이제 고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증도가에 보면은 진도, 참도 뭐 내세울 게 없죠. 망령도 역시 피해지잖아요. 망령이 원래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은 벌레가 원래 있냐? 아니다. 유무구견 불공공이라 있은 거 없으면 다 버리니 공하지도 않고 공했도다. 공이란 그 자체도 없이 공인 거다. 결국은 없다 그 얘기죠. 없다. 유무 이 자체도 없다. 또 광둥록이라는 그 이제 책의 백작회선사 얘기입니다. 다만 일제 유무 등의 법과 유무 등의 견해가 없어서 유무 법 유무 어떤 견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낱낱이 일일 개개 과 삼구에 아홉도 하는 그 구예외에 시명 여의보 시명 보아라. 이것이 여의보니 이름을 보아라고 한다. 그러니까 없는 유무가 끊어진 그 자리. 뭐 법도 사실 진리의 영자, 다시 말해 그림자에 불과하죠. 방편이에요, 방편. 진리가 방편들이 나타난 경전이나 이런 것들. 그 자체도 사실 없는 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무나 이런 법이나 이런 것도 원래 어떤 견해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원래 있었던 건 아니다. 노자 이제 도덕경에도 천하가 모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줄 알지만 이는 추악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아름답다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 즉 추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추악한 것이 없을 때 아름다운 것도 역시 없다. 그 미추라는 게 뭐냐? 상대적 개념 아니냐, 그 말이죠. 아름다운 것은 반드시 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세워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에 비등하려면 추한 것을 태워서 아직은 못 쓴 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가 끊어진 그 공짜리 무짜리 여기 이제 들어가라 그 얘기죠. 모두 선한 것은 선한 줄 알지만 이는 선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개 지선지 위선 사 불선이야. 이건 무슨 선하다는 것은 악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순자의 성악설이나 맹자의 성선설이, 만약에 성악설이 없다면 성선설이 세워질 수 없고, 역시 성선설이 없다면 성악설을 주장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낳는 것이요, 어려움과 쉬운 것은 서로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를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뭐 깨닫는다 할까 안다 할까 하기 위해서는 무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아봐라. 또 어렵고 쉬운 것 그 자체도 어렵다 하지 말고 쉬운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어려운 것도 쉬워질 수밖에 없다. 쉬운 것도 하기 싫을 때 어려운 것도 있어서 헤쳐왔는데 쉬운 걸 왜 못해 이런 마음을 이제 가져봐라. 그래서 우리가 유물을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유물도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잘 호응해서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모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24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2: 오름씨! 차오름씨! 집에 있어요?
3: 누구세요?
2: 집주인이야.
3: 오름이 없어요?
2: 없다고? 그럼 넌 누구야?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게 돼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재산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남을 위하여 베풀기를 많이 하되 베풀었다는 상에 머물지 않는 공부로 복과 덕을 쌓아야 할 것이니라.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7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악행을 방자이하여 스스로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이 제재할 것이요 사람이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진리가 제재하나니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막기 전에 제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막기 전에 사람의 충고를 감수함으로 그 악이 드러날 것을 겁내어 떨 일이 없으며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을래. 화가 머리끝까지 났으니까 행복하란 얘긴 못하겠어. 내가 더 행복해야 하니까. 그리고 내 돈 갚아.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재해입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앙인 폭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삼가고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며 선풍기를 켜두시길 바랍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니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이 많을수록 그 영식이 높이 솟지 못하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나니 마치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고 욕심과 착심이 없을수록 그 정신이 높이 솟아서 선도에 수생하게 되나니 마치 맑고 가벼운 것이 높이 오르는 것 같나니라.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하게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대종경 유훈품 2장 말씀입니다.
2: 다리신다, 다리신다, 다리신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명맥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해명을 받아 전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유훈품 41장 말씀입니다.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뉴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 주변을 정비합시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둡시다. 홍수에 의해 밀려온 물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합시다.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상사의 원리를 알아서 상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에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성인도 시비나 증에는 있으나 오직 공을 표준하여 시비를 가리고 끌림없는 마음으로 증예를 하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0장 법문입니다.
2: 너무도 담담했던 그의 표정, 그리고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안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흥편 21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돈은 원흉하여 유와 무가 둘이 아니요 이와 사가 둘이 아니며 상과 사가 둘이 아니요 동과 정이 둘이 아니니 둘 아닌 이 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 바가 없나니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돈은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간격을 짓게 되나니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한 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가히 대원정각을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높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트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근실편 12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고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취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의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정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30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저 멀리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들려온 비보에 마음이 먹먹합니다. 무너져 내린 거대한 빙하와 급류가 평화롭던 마을을 휩쓸고 갔다는 소식. 삶의 터전과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이 고스란히 이곳까지 전해집니다. 국경과 언어는 달라도 슬픔을 마주한 인간의 마음은 모두 같지요. 오늘 아침은 그곳의 평화가 조금이라도 빨리 되찾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염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로 긁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여덟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법어 운심편 1장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화분의 방향을 아무리 돌려놓아도 꽃은 결국 해를 향하게 되나니 네가 먼저 따스한 남쪽이 되어야 일체 생명이 여기에 응하여 무슨 일이든 성공을 보게 되느니라.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행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나 먼저 온화한 기운이 몸에서 풍겨나야 상대가 감응하는 법이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찬 기운이 풍겨나면 주위에서 응감을 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온갖 식물들이 태양을 향하듯 일체 생명도 도덕의 태양이요 인의 생산자인 주세부를 향함으로 우리는 먼저 인을 갖추기에 힘써야 하느니라.

인을 갖추기에 힘쓰라는 스승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드뷔시의 두 개의 아라베스크 가운데 1번 본래 피아노 독주곡인데요. 오늘 관현악 편곡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윌리엄 스미스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9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4: 왜 교차 검증했나?
3: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3: 아니에요!
5: 대종사 대각을 이루신 후 모든 종교의 경전을 두루 열람하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부른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팔심한 동기로부터 도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하시고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을 주체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자기 자신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이래저래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언쟁이 높아지고 상대방과 시비가 붙으면서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줄 알면서 그 마음으로 인정받을 행동을 해야 남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해야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겠죠. 이러한 이치를 잘 알아서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먼저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1절 정기훈련법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기훈련 감옥으로 염불, 좌선, 경전, 강연, 해와, 의두, 성리,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조행 등의 과목을 정하였나니 염불, 좌선은 정신수양 훈련 과목이요 경전, 강연, 회하, 의두, 성리, 정기일기는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요 상시일기, 주의조행은 작업취사 훈련 과목이니라 염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한 귀를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이는 천지 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한 귀에 집주하되 천념, 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요 좌선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하여 오직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함이니 이는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방법이요 경전은 우리의 지정 교서와 참고 경전 등을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강연은 사리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 앞에서 격을 갖추어 그 직연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 회하는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함이니 이는 공부인에게 구속 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 의두는 대소 유무의 이치와 시비 이해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며 성리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함이요 정기일기는 당일의 작업시간 수와 수입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며 상실기는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기재시키며 주인은 사람의 육근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름이요 조행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가짐을 이름이니 이는 다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과를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제2절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 응용 주의 사항 6조와 교당 내왕 시 주의 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상시 응용 주의 사항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상시 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매 예외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교당에 다녀갈 때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제3절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말하자면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서 수양연구를 주체삼아 상시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며 상시훈련법은 동할 때 공부로서 작업 취사를 주체삼아 정기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나니 이 두 훈련법은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제세 출세의 공부인에게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나니라.

대종경 제6변이품 1. 대종사 선원경강 시간에 출석하사 천지의 밝음이라는 문제로 여러 제자들이 변론함을 들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천지에 식이 있다고 하는가 없다고 하는가 이공주 사례기를 천지에 분명한 식이 있다고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식이 있는 것을 아는가? 공주 사례기를 사람이 선을 지으면 우연한 가운데 복이 돌아오고 악을 지으면 우연한 가운데 죄가 돌아와서 그 감흥이 조금도 틀리지 않사오니 만일 식이 없다 하오면 어찌 그와 같이 죄복을 구분함이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구분하는 증거 하나를 들어서 아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여 보라. 공주 사례기를 이것은 평소에 법설을 많이 들은 가운데 꼭 그렇겠다는 신념만 있을 뿐이요 그 이치를 해부하여 증거로 변론하기는 어렵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현묘한 지경은 알기도 어렵고 가령 안다 할지라도 충분히 증명하여 보이기도 어려우나 이제 쉬운 말로 증거의 일단을 들어주리니 그대들은 이것을 미루어 가히 증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통하여 볼지어다. 무릇 땅으로 말하면 오직 침묵하여 언어와 동작이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무정지물로 인증하나 사실에 있어서는 참으로 소소영영한 증거가 있나니 농사를 지을 때 종자를 뿌려보면 땅은 반드시 그 종자의 생장을 도와주며 또한 밭을 심은 자리에는 반드시 밭이 나게 하고 콩을 심은 자리에는 반드시 콩이 나게 하며 또는 인공을 많이 들인 자리에는 수확도 많이 나게 하고 인공을 적게 들인 자리에는 수확도 적게 나게 하며 인공을 잘못 들인 자리에는 손실도 나게 하여 조금도 서로 혼란됨이 없이 종자의 성질과 짓는 바를 따라 밝게 구분하여 주지 아니하는가. 이 말을 듣고 혹 말하기를 그것은 종자가 스스로 생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공력을 들임으로 나는 것이요 땅은 오직 바탕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리라. 그러나 종자가 땅의 감흥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 스스로 나서 자랄 수가 어디 있으며 땅의 감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심고 거름하는 공력을 들인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땅에 의지한 일체 만물이 하나도 땅의 감흥을 받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땅은 일체 만물을 통하여 간섭하지 않는 바가 없고 생멸 성쇠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땅뿐 아니라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요 일월 성신과 풍운 우로 상설이 모두 한 기운 한 이치여서 하나도 영험하지 않은 바가 없나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짓는 바 일체 선악은 아무리 은밀한 일이라도 다 속이지 못하며 또는 그 보응을 항거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모두 천지의 식이며 천지의 밝은 위력이니라. 그러나

천지의 식은 사람의 희로애락과는 같지 않은 식이니 곧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이며 상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식이며 공정하고 원만하여 사사가 없는 식이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천지의 밝음을 두려워하여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감히 양심을 속여 죄를 범하지 못하며 한 걸음 나아가 천지의 식을 채받은 사람은 무량 청정한 식을 얻어 천지의 위력을 능히 임의로 시행하는 수도 있나니라. 이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사람이 마음 가운데 은밀히 악한 마음을 품으며 또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어놓고도 천지 만물을 대면하기가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없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어떠한 영고일꼬. 이원아 사례기를 사람이 혼자 가만히 한 일이라도 천지 만물이 다 이를 아는 것이 마치 사람의 몸 한편에 조그마한 물것이 있어서 가만히 기어다니되 사람의 전체가 다 아는 것 같아서 너른 천지 사이에 조그마한 사람 하나의 일이라도 천지 만물이 자연히 다 알게 되므로 천지 만물을 대면하기가 스스로 부끄러운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하의 말이 그럴듯하나 내 한 말 더하여 주리라. 가령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저 혼자 마음으로 가만히 결정한 일을 누가 알리오? 하지만은 제 마음에 이미 결정한 때에는 곧 세상에 베풀었을 것이오. 세상에 베풀었으면 곧 세상이 알게 되므로 비록 은밀한 죄과라도 부끄러운 생각이 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의 가만히 한 일을 알고자 할진대 그 일의 나타남을 볼 것이어늘 사람들은 공연히 다른 사람의 비밀을 미리 알고자 하나니라.

오늘 대성경 법문은 비언익품 1장과 2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워물교 성가 마음송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7. 새해 아침에 설법하시기를 성불하고 성인되는 길이 멀고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요 가까이 내 마음으로 공부하기에 달린 것인즉 우리는 늘 마음 고쳐나가는 것을 직업으로 알고 재미로 알아서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다같이 성불하는 데 노력하자. 또 말씀하시기를 새해의 새로움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참뜻이라. 그러므로 새 마음을 챙기면 늘 새날이요 새해며 이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비록 새해가 와도 참다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나니라. 28. 신년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 같이 거듭 새 사람이 됨으로써 새 나라와 새 세계를 우리 힘으로 건설하여 우리가 다 같이 일원의 새 낙원에 함께 즐겨야 할 것인 바 새 사람이 되는 길은 나날이 새 마음으로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며 묵어있는 공부 사업을 추어잡아서 늘 새로운 공덕을 세상에 끼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본래 성품을 닦고 잘 닦아서 본래 구족한 자성을 회복하는 것이니라. 29.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공부와 사업에 힘쓰고 보면 우리 일생이 새롭고 우리 회상도 새롭고 우리 세계가 새로울 것인 바 새로운 마음의 근원은 철저한 큰 신심을 근본하여 큰 공심을 가지고 대자비를 활용하는 데 있나니라. 30. 영산에서 학인들에게 교강에 부연하여 구성심조항을 써주시니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함에 따라 영단이 점점 커져서 대인의 근성을 갖추게 되고 심지가 어리석지 아니함에 따라 지혜의 광명이 점점 나타나서 대인의 총명을 얻게 되고 심지가 그르지 아니함에 따라 정의의 실천력이 점점 충장하여 대인의 복덕을 갖추게 되고 신과 분과 의와 성을 운전함에 따라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가 소멸되어 대도의 성공을 볼 수 있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림에 따라 숙세에 맺혔던 원수가 점점 풀어지고 동시에 복덕이 유여하고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림에 따라 숙세에 쌓였던 빚이 점점 갚아지고 동시에 복록이 저축되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며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림에 따라 세세생생에 항상 지식이 풍부하여지고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림에 따라 세세생생에 항상 위덕이 무궁하리라.
31. 말씀하시기를 송죽의 가치를 상설이 드러내듯이 공부인의 가치는 순역 경계가 드러내나니 각자에게 난관이 있는 때나 교중에 난관이 있는 때에 그 신앙의 가치가 더 드러나고 그 공부의 가치가 더 드러나나니라. 국가에서 군인을 양성하는 것은 유사시에 쓰자는 것이요, 도인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경계를 당하여 마음 실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니라. 32. 말씀하시기를 신, 분, 의, 성을 마음 공부에 들이대면 사막 공부에 성공하고 사, 농, 공, 상에 들이대면 직업에 성공하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권도편 27장에서 32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67장 신분의 성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56. 대산종사. 원기 79년 11월 6일 대사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 초창기에 주세부리신 소태산 대종사를 이생에서 끝까지 모시고 새세상 새시대의 천지 개벽을 이루는 일원 불사를 할 줄 알았는데 천지의 진리를 따라 거래하는 부처신지라 생전에 뜻밖의 천붕지통의 열반상을 당하였고 또한 종통을 이으신 정산종법사께서는 대종사의 경륜을 받들며 일사불란한 정통법맥의 교단 전통을 정립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교단의 제반 형세를 바로잡아 키우시다 뜻밖의 큰 병을 얻으시어 최후의 유계로 삼동윤리를 제창하시고 인류의 대동화합을 염원하시며 열반에 드셨습니다. 나 또한 평생 소동, 소자, 소재로서 오직 두 스승님의 경륜을 받들며 천열의 만보살을 배출하는 일원불사에만 신성과 서원을 다하려고 하였는데 교단의 공의에 의하여 종통을 계승하여 무능하고 부덕함에도 좌우 법동지와 전 교도들의 간절한 신성에 힘입어 33년간 대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발전된 교단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의 신성과 서원의 결정체로 나는 33년 동안 두 스승님들의 화신이 되어 오직 큰 경륜과 포부를 받들어 그 뜻을 이을 그 마음, 그 몸, 그 행으로 전 교도님들과 더불어 같이 하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57. 대산종사 이어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대사식의 자리를 빌려 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회상은 일대것만에 도래하는 새 회상으로 새 천지, 새 역사를 창조하고 천열의 만보살을 배출하여 억조 창생의 복문을 열어줄 천령을 부여받은 전무후무한 큰 회상임을 믿고 깨달아 실행하였으며 둘째, 이 회상이 열린 이 시대는 일대것만에 도래하는 천지 개벽의 시대, 원시 반본하는 시대, 선후천이 교역하는 시대임을 알았으며 셋째, 대종사께서 새 천지, 새 회상에 새 역사를 열어 재생 의세하기 위해 오신 주세부리심을 잊지 않았으며 넷째, 일원 대도는 천하의 대도요 만고의 대법이며 사은 보호는 세계 평화의 원리요 대도며 사요 실천은 세계 균등의 원리요 대도며 사막수행은 만생령 부활의 원리요 대도임을 깨달았으며 다섯째, 우리 회상의 경륜은 원형이종의 순리에 따라 춘종하육 추수동장의 순서에 따라 교훈이 무궁함을 믿었으며 여섯째, 미래는 도학문명과 과학문명이 병행하는 원만한 세계가 건설되어 인류의 영과 육에 있어서 무지와 빈곤과 질병이 퇴치되어 이 지상에 하나의 세계, 평화의 세계, 균등의 세계, 선경의 세계, 낙원의 세계가 건설되는 일원주의가 실현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오늘 대임을 마치고 상사로서 대사식을 맡게 되었고 또한 나의 생전에 후계 종법사가 종통을 잇게 되었으니 감회가 할 양 없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성스러움과 자랑스러움을 제가 출가 전 교도들에게 돌리고 아울러 모든 분들과 더불어 영생영겁의 법연을 맺어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경륜을 받들어 그동안 재창해온 나의 염원을 다시 천명하는 바입니다.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그 병폐현상이 뭡니까? 첫째, 기후위기. 내가 네 가지 위기 얘기했죠? 두 번째 뭡니까? 자원고갈. 자, 두 번째 그러면, 기후위기, 자원고갈. 또, 세 번째, 핵. 네 번째, 불평등. 불평등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하위 99%의 그러니까 상위 1%가 다 갖고 있어요. 이런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인류가 맞이하는 네 가지 위기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자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이 인본주의가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원망병을 말씀하시면서 원망병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원망병을 고치는 것은 뭔가면요 은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 여기서 뭐로 가야 되냐? 은본주의. 은본주의. 은본주의는 뭡니까? 은혜가 근본이 되는 주의로 대전환해야 된다. 이 대전환이 돼야지만이 이게 뭔가면요 두 번째 말하는 원망병. 이 원망병을 우리는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은본주의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래지만이 뭔가면요 원망병을 우리는 고칠 수가 있는 거요. 은본주의. 우리 지금 은본주의 은본주의 합시다요. 자꾸 외쳐야 돼요. 은본주의를요. 인본주의에서 은본주의.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요 은본주의를 이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항상 전에도 강조 많이 했습니다만도 부처님은 인생을 뭐라 그랬습니까? 고라 그랬죠. 근데 대종사님은 인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원이다. 완전히 바꿨죠. 은이다. 인생은 고가 아니에요. 은이다. 은적 존재예요. 이 은적 존재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감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원망병이라고 하는 세상에 병든 이 사회를 우리가 고칠 수 있고 선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메시지를 우리 원불교는 지금 전하자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원망병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또 뭡니까? 어뢰병. 예. 자, 이제 이게 세 번째 병이죠? 세 번째 이제 어뢰병. 자, 어뢰병. 세 번째, 자, 어뢰의 병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왜 어뢰병이 생기는가 하면요. 이게 지금 이 자력을 못 키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어뢰가 안 그렇습니까? 자력을 자기가 못 키우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자력을. 아따 우리 수타님이나 덕타님, 여전 옥타님 참말로 하여간 제가 볼 때요. 자력이 정말로 대단하셔요. 대단하셔요. 자력이요. 정말로요. 이게 뭔가 하면 글쎄 이 자력을요 지금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이 자력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가 제가 그랬죠? 세 가지가 뭡니까? 자력의 세 가지. 자 첫째 자력은 뭔가 하면요 육신의 자활력. 자 육신의 자활력. 저는요 정말로 하여간 참 우리 이 지금 이 어른들요 육신의 자활력이요. 정말 감탄할 만해요. 자,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육신의 자활력. 이거를요. 글쎄요. 저도 지금 이 나이 들어가지고요. 참 육신의 자활력이 서서히 지금 쇠퇴해가요. 해가고 뭐 방에다가요. 뭐 하나 이렇게 딱 놔놓으면은요. 그걸 적당하게 또 하면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더라니까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게 게으러져요. 서서히 게으러져요. 게으러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건 이제 육신의 자활력. 두 번째는요, 경제의 자립력. 경제가 자립이 돼. 이게 이제 정신에 경제가 자립이 돼야 돼. 이것들 다 경제 자립 다 생겼죠. 저도 사실은 경제 자립력은 있습니다. 뭐 저 하여간 괜찮아요. 제가 이제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경제 자립력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 마지막 정신의 자주력. 자주력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자력의 근본이에요. 이게 지금 정신의 이 자주력이요. 자, 그래서요. 요새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우리가 왔다고 제가 해갖고 AI 지금 얘기 지금 앞에 쭉 했죠? AI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능을 어떻게 이제 대체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능을 다 얘기했는데 요새 말이죠.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전문가들이 지금요.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이 고도로 발달된 이 AI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인간은요. 참 이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생각의 근력. 이걸 키워라. 생각의 근력을 키워라. 근력이 뭡니까? 이게 뭔 건자입니까? 힘, 힘. 아이, 몸에 근력이 있어야 되죠. 야, 몸에 힘이, 근력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수타님 대단하세요. 저것 여기까지 딱 지금 전화에 걸어오시는데 몸에 근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력. 몸에 근력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요. 아 지금 저 다 마찬가지예요. 몸에 근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거요. 그래서 저도요 몸에 근력 익히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꼭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엉덩이 딱 들고 이렇게 뒤로 받쳐가 누워가지고요. 받치고 이게 탁 몸을 이렇게 바르게 쫙 꽂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면은 힘이 들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하고 내뿜고 딱 이제 내렸다가 또 이제 이렇게 딱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루에 8번을 꼭 합니다. 이 뭔가 하면요, 내 몸에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근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정신의 자주력, 그리고 의뢰병을 치료하는 가장 근본은 뭔가 하면 생각의 근력이에요. 생각의 근력은 뭡니까? 심력이죠. 마음의 근력이죠. 제가요, 이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참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고 항상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오전 내도록 앉아가지고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요, 아니면은 한 시간 반, 두 시간을요, 딱 앉아가지고는요, 펜 들고 강의 준비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항상 생각의 근력을 키우는 거요. 그러죠?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요, 제 얘기 듣고 생각의 근력을 키우죠? 예. 아, 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키우면서도 키우는 줄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의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요. 4차 산업혁명 AI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는 가장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의 근력을 키워라. 하, 멋지죠? 이 근력을 우리가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이래지만에 뭔가 하면, 그래서 이 생각의 근력을 키운다는 것이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의 지능 얘기했죠? 창의 지능, 판단 지능, 실용 지능 얘기했죠? 이 지능을 자꾸 뭔가 하면요, 높여가는 거예요. 이 지능을 높여가자. 이게 뭔가 하면 생각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고. 이게 커야만이, 이 커야만이 먼저 정신의 자주력이 생기는 거고, 정신의 자주력이 생겨야만이 뭔가 하면 의뢰병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다. 멋지죠? 자, 이렇게 우리 벗어납시다요. 이제 이건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그 이제 드리고 아 이거 시간이 많이 가버린다. 자 그러고 자 마음의 근력을 키웁시다. 그 다음에요 이제 배울 줄 모르는 병.
1: 세 번째 아 네 번째죠. 배울 줄 모르는 병.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요지만 얘기할게요.
0: 사람들이 못 배웁니다. 제가 못 배우는데 지금요 AI 시대 이거를 탈피하는데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요 정말로 이게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요. 이걸 내가 이제 지금 봤으니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 이게 지금 배울 줄 모르는 병을 고치는 것은요 어떻게 고쳐야 된 거? 고수에게 배우라. 이게 핵심이에요. 고수에게 배워라. 뭔 말입니까? 나보다도 높은 사람. 그게 고수 아닙니까? 근데요. 이 고수가요. 모든 분야에 고수는 없어요. 그렇죠? 부분 부분이 고수가 있어요. 이런 강의하고 교리 강의하는 건데 제가 고수죠. 아 근데요. 지금 우리 지금 관사님 아이고 나보다도 고수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엄청난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수예요. 그러니까요 고정된 고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고수에게 배워야 해요. 이게 뭔가면요 배울 줄 모르는 병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고수에게 배웁시다요. 네. 자, 고수에게 배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까? 가르칠 줄 모르는 병. 예, 가르칠 줄 모르는 병. 자, 가르칠 줄 모르는 병. 하, 이게 지금요. 그게 참, 이게, 가르칠 줄 모르는 병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의 개념을 넓혀야 돼요. 넓혀야 된다 이 말이죠. 아의 개념을 나라고 하는 것을 나가 누굽니까? 나가 나죠. 근데 나가 나죠. 나만 됩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나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 납니다.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같이 만들라고. 나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안 되면은요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이다 이 말이죠. 아의 개념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래 갖고 우리가 아의 개념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공의심 없는 것이죠. 공의심 없는 이 공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사회의 마지막 아닙니까? 공의심으로 하는 것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뭐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무아로 돌아가야 무화가 돼야 돼요. 자기가요. 자기가 무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자기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자기가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공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계속 공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하면서 실제로 아이고 배은을 하면서요. 보은한다고 착각해요. 아, 배은하면서 내가 보은한다고 착각한다니까. 그런 착각들이요. 우리 지금 사는 현실 속에서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세요. 계속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보면은요.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요. 배은이에요. 배은. 배은하면서 나는 보은한다 착각하고 있다니까. 빈공영사를 하는 경우가 크다다 이 말이죠. 이런 데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무아예요. 우리 무아가 돼가지고요 마지막에 무아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온 이런 병들을 크다 우리가 이제 그 같은 선거적인 역할을 우리 하시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이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것이요. 둘째는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깃들일 것이요. 셋째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넷째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요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사이언스
1: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광고하기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오늘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아, 오늘은 병든 사회 치료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 제일 처음 초기 교서에 원기 21년에 불법 연구 회원 수지에 그 병든 사회 치료를 하는 법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 그 사회를 또는 이 세계 정세를 이렇게 다 보시고 그 했던 법문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병든 사회 치료법을 내놓으신 대종사님의 그 본래 진의가 어디 있는가 그 인사님의 첫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2: 사회가 얼마나 그 차이가 많습니까?
1: 네, 네.
2: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로 된 것이 사회거든요.
1: 네.
2: 그런 그 다변화된 사회를 병들었는데 그 병을 고친다 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 네, 네, 네, 네.
2: 그래서 사회 정전 제일 말미에 병든 사회 치료법이 나왔지만은
1: 네.
2: 사실은 그 전교단적인 주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1: 네.
2: 병든 사회를 치료한다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 원불교 교단의 소위 목적은
1: 네.
2: 광대문양한 낙원 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거든요.
1: 네, 네.
2: 그러니까 이 병든 사회 치료하는 것은 매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2: 제가 초등학교 때가 이제 해방 시절이에요. 이제 2학년에서 해방이 되고 3학년 올라가가지고 이제 배우는데 학교 정문에
1: 예.
2: 뭐라고 써져 있는 거니? 아는 것이 힘이다.
1: 아,
2: 배워야 산다.
1: 해방되고 나서요?
2: 아, 그래요?
1: 아.
2: 그것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가 슬로건이었어요.
1: 네.
2: 그만큼 과학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많고
1: 네.
2: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 것을 알아야 될 것이 많고
1: 예.
2: 너무나 알아야 될 것이 많았어요. 특히 그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일본으로 한해서 일본 때문에 일본이 딱 가려박아갖고
1: 네.
2: 봉쇄적인 사회가 되었거든요.
1: 그렇습니다.
2: 그런 사회가 세계를 향해서 개방적인 사회로 변화되는 그런 시기여서
1: 네.
2: 아는 것입니다. 배워야 산다. 그때는 말이죠.
1: 네.
2: 면장도 알아야 된다.
1: 네, 그런 말. 알아야 면장한다.
2: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 위주 사회였죠. 과학이나 도덕이나 정치나 문화나 모두가 다 그 부면의 지식이 높아야 또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 추진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운명한다 해서 지식 위주 사회가 되어갔는데 또 지식뿐만 아니라 능력이죠.
1: 네네 능력이죠.
2: 그래서 호주로 이민 간 사람이
1: 네.
2: 지식이 많은 사람은 굶고 토수나 목수는 살고
1: 아.
2: 그 능력이거든요.
1: 네네
2: 이제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것이 능력이었어요.
1: 그렇게 됐습니다.
2: 능력 위주 사회가 되었다. 또 하나는 다 아는 일이지만은 재벌 사회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2: 경제 위주로.
1: 네, 네, 네.
2: 필요하고 돈이 돈 번다 그러거든요.
1: 네, 네.
2: 돈이 돈 번다. 노력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 번다. 그렇게 경제 위주 사회가 됐어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1: 네.
2: 경쟁의식.
1: 예, 경쟁의식.
2: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1: 아, 지금 기가 막힌 경쟁시대입니다.
2: 아, 그러면요. 씨름에서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1: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습니다.
2: 네.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그냥 피를 낼 만큼 경쟁을 하거든요. 경쟁사회가 됐어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이제 더 많겠지만은 저는 그래요. 네 가지 요소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맥이 되었다. 제가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1: 네, 네.
2: 교학과 다닐 때, 교학과 다닐 때, 네. 꼭 3학년 때, 교학과 3학년이 아주 픽타임이에요.
1: 네.
2: 아주 좋은 계기가, 저, 전환기인데, 꼭 그때 죽을 병이 들었어요.
1: 아이고, 그랬습니까?
2: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동네에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조정중은 죽는다.
1: 아.
2: 그렇게 말이 들려요, 나한테.
1: 아이고.
2: 아, 그러니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이, 절에 스님이 와가지고,
1: 네.
2: 독경을 했어요.
1: 아이, 네.
2: 지나가는 분이었던가 봐요. 근데 해주겠다 하니까, 그러면 허락, 그렇게 허용해서 들어온 것인데, 근데 우리 집 뒤에가 바로 유병덕 교수, 우리 대학에 유명한 강사의 우리 선진 아니세요? 마침 그가 계시다가 독경서를 들었던가 봐.
1: 아,
2: 그가 이제, 그 얼마 있다 나를 만났어요. 내가 밖에 나와 있는데,
1: 아.
2: 나를 만났더니, 아, 나 자네 그때 죽은 줄 알았네.
1: 아이고.
2: 죽어서 독경하는 줄 알았대요.
1: 아이고, 그랬었구나. 아. 네네.
2: 그런데 말이죠. 내가 왜 회생을 했는 거니? 그 한의사 한 분이 와가지고 내 맥을 짚어보고 안 죽겠다.
1: 아
2: 그러는 거예요. 아 그 말이 참 위안이 되세요. 다들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그 한의사 그분이 안 죽겠다. 아 말 하나가 그렇게 힘을 주던데요. 그 어머니 보고 하는 말이 이제 나 듣는서 어머니 보고 하는 말이 이 학생은 위장이 좋아서 위장맥이 좋습니다.
1: 아.
2: 절대로 죽는 일은 없습니다.
1: 교백을 짚었구만.
2: 아, 짚어보고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맥이라는 것은 강해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되고 느리도 안 되고 각 중도 이 중에 맞아야 하는 건데 이 사람 맥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어머니한테 하더라고.
1: 아이,
2: 아니, 그 교학과 다녀서 이제 말이 통하지요. 아, 그래, 맞아. 맞은 말이다. 근데 감동이 됐던가 봐. 어쩌지니까 그 이후로 좋아졌어요. 자꾸 병세가. 그래갖고 이제 회생이 되었죠.
1: 네네.
2: 이제 다른 약도 먹고 그랬지만은.
1: 예.
2: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거니? 이 사회적인, 아까 그 사회를 이끄는 여러 가지 네 가지
1: 네.
2: 요소가 문명화하는 데에도 가장 기름길이 되고 예. 기본이 되지만은
1: 네네.
2: 병을 일으키는 데에도 주요 요소가 된다.
1: 햇빛이 강하면 그늘도 강하듯이.
2: 그러면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러면요.
1: 네네.
2: 이게 과불급 이 네 가지 요소가 과하거나 불급할 때는 거기서 병이 생긴다. 자살병도 생기고. 이혼, 요새 이혼이 많지 않아요. 그 병도 생기고. 전부 거기서 파생되는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것이죠. 그렇게 보는 안목에서는 그렇지만은,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병맥을 어떻게 보셨나 하는 것이 문제죠.
1: 예.
2: 아까 그 다섯 가지 항목을 말씀했지만은,
1: 네.
2: 다섯 가지 항목의 가장 주정신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사회적인 도덕의 피폐
1: 네.
2: 또한은 인간적인 정신의 퇴폐 사회적인 도덕 인간적인 정신
1: 네.
2: 이 두 가지

0: 그거는 출판사 사장이 발행본이 나와서 이제 딱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책을 갖고 와서 예.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 참, 이 물질이 개벽되지 정신을 개벽하자 이 표현은, 아, 참 훌륭한 표어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을 해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것이 병든사유 맥은 그런 맥에 의해서 병이 들었는데 치료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 본이죠. 그것이 이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의 은혜를 알고 보은하자. 그렇게 하면 병든 사회가 치료된다 이 말이죠. 이기적인 사회가 이타적인 사회로 변해가지고 병든 사회가 치료가 된다. 첫째, 사람들은요, 아까 그 네 가지 요소로 발전되고 팽창되고 문명이 개벽되면 개벽될수록 이 천지 은혜에 대해서 몰라요.
1: 네.
0: 그러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 천지 은혜를 몰랐구나. 부모 은혜도 그래요. 요즘은요, 부모 은혜를 누가 그렇게 잘 생각하나요? 말년 되면 부모님은 다 요양원으로 가세요. 그렇게 가시라고 하지 모시려고를 안 해요.
1: 예, 많이 변했습니다.
0: 네? 네. 변하고 말고요. 천지 은혜에 대해서 누가 날마다 자연보훈에 모시니 따따붙다 해도 실제로 하나요? 이 손으로는 배은 행동을 하면서 이 손으로는 보훈하자. 이게 되나요, 이것이? 동포 법률이 다 마찬가지예요. 동포 은혜로 산다 해도, 법률 본위로 산다 해도 법망을 피해서 얼마나 죄악을 저지른다고요.
1: 네.
0: 이렇게 그 보훈 정신이 없어,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보훈 정신이 없는 것, 이것이 병맥이에요. 이걸 고쳐야 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너무나 자기에게 집착했어요.
1: 네.
0: 나가 아니면 넌 안 된다. 아, 부부간에도 말이죠. 부부간에도 이혼해버리잖아요. 나보니예요, 나보니.
1: 네, 네.
0: 결국은 나보니가 돼요. 나도 한동안은요, 나를 떠나서 무엇이 있나 이랬어요. 한동안은요, 자성불, 신불밖에 없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데 신불을 주자 삼아서, 마음 부처님을 주자 삼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하, 이론상 부처님이시로구나. 이 광대무변의 이론상 부처님을 놔두고 신불만 내가 주장했구나. 그런 생각으로 크게 전환했죠. 그와 같이 자아주의, 이것이 병인이 된다. 자아주의. 공익정신이 빈약해져요. 공익정신. 그래서 우리 원불교 4대 강령이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무화봉공이거든요.
1: 네.
0: 무화봉공으로 핵심이 이제 축약되어 있어요. 무화봉공으로. 그와 같이 자아를 고집하는, 집착하는, 이것이 사회를 붕괴시키는 병폐다. 또 하나는요, 세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1: 네, 네, 네.
0: 용신법.
1: 네.
0: 용신법.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병폐라는 건 형상이 있는 자리죠. 근데 형상이 있는 사회의 병인은 형상 없는 마음의 작용에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1: 네.
0: 이 세 가지가 참 고치기 어려운, 네, 가장 네. 고치기 어려운 건데.
1: 예, 예.
0: 아, 그 사회의 병맥을 고치는데 사회적인 형상 있는 세계에서만 고치려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도 안 고쳐지고 자꾸 팽배하는 거예요.
1: 네.
0: 사회 질병이. 그래서 사회가 붕괴될 지경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치료법을 해야 하냐. 어렵지만 가장 쉬운 것이 형상 없는 진리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용심, 마음을 쓰는 자리에 잘 쓴다고 하는 것은 그것같이 쉬운 것이 없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뭐 돈이 들어, 시간이 들어, 뭐 도움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완전한 자유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로운 마음.

0: 마음을 쓸 자리에 잘못 쓴다면 그는 각성이죠. 정신적인 각성, 깨달음, 네. 또 진리적인 믿음, 그거 있어야 실행이 되는 건데, 그러므로 사회의 병폐라는 것은 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을 부셔버려야 돼.
1: 네.
0: 어렵지만은 가장 쉬운,
1: 네, 네.
0: 가장 쉬운 거기서부터 고쳐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인사님이 느끼시는 사회적 병맥,
0: 그렇죠.
1: 그다음에 그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0: 그랬어요. 네.
1: 일단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0: 아, 그러지, 그래요.
1: 대종사님께서 병든 사회를 몇 가지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있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원망하는 병. 그건 대종사님께서 진명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의뢰병.
0: 의뢰병.
1: 네, 의뢰병. 그 다음에 정당한 지도를 받지 아니하는 병.
0: 그렇죠.
1: 그 다음에 정당한 지도자 지도력이 없는 병. 그 다음에 이기병. 이렇게 이제 이 대종사님께서 병맥을 짚으신 이 맥을 치료법을 간단히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것을 원망, 우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간단하게 좀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0: 사람들이 평소에 마음을 쓰고 생활하는 법도가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고,
1: 네.
0: 자기의 잘못은 바라보지 않는. 그건 왜냐하면은 눈을 뜨면 방만 보이고 안을 안 보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잘못하는 것만 가려진단 말이죠. 그 평소에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부처님과 비교하고, 나는 중생과 비교하고, 나는 잘하고 저는 못하고, 이렇게 평가 기준을 갖는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생각하고 판단하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고 간주할 줄 모른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원망병이 생겨가지고 서로 원망 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죠. 그러면 사회가 병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불화하고 혐극하고 갈라지고 분야별로 잘라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포살보패하고 자자보패라는 보패를 열었어요.
1: 네.
0: 포살보패라는 건 무슨 보패인가 하면은 스님 한 분이 경전을 읽어요. 경전 가운데도 계문. 그때는 계문이 더 많았죠.
1: 네.
0: 많았고 그 많은 계문을 다 읽으면은 다 자기가 그 계문에 의해서 반성을 해요. 하고 나는 무엇에 의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 자가 반성을 해요. 당성으로는 말 듣고,
1: 네.
0: 그게 포살보패예요. 자자보패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1: 네.
0: 하고 상대방이 당신은 뭘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1: 아, 네, 네.
0: 그게 자자보패예요. 스스로 묻고 내가 말을 듣고. 그럼 포살보패하고 자자보패를 해서 서로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단 말씀이죠.
1: 네, 네.
0: 종교가에서 수행을 한다 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수행은 참회예요.
1: 예, 참회.
0: 죄를 참회하는.
1: 예.
0: 자기 허물을 참회하는.
1: 예.
0: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1: 자기 반성.
0: 그러면요.
1: 네, 네, 네.
0: 기도하고 잘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말씀이죠.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그리 않는 병, 이것이 큰 병이다. 사회질서를 어지피는 병이다. 이 말씀이죠.
1: 네, 자기를 돌아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여유가 되면 거기서 상당히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단계입니다.
0: 그럼요.
1: 그런데 지금은 보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듣는 것도 너무 많고.
0: 너무 많고.
1: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하려면 지금 내가 습득된 것만 생각이 되지.
0: 그러죠.
1: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구조가 까딱 잘못하면 내가 내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상실해버릴 수가 있어요.
0: 아, 그럼요.
1: 네네네. 그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생각하지 않고 내 입을 통해서 뱉는 말은 까딱하면 쓰레기일 수 있다.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병든 사회를 진맥했듯이 병든 사회를 진맥하기에 앞서서 병든 나를 진맥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더 좋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0: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인생 그 바른 길을 가려면 사막을 빼놓고는 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나를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 치료법도 이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대체적으로 병든 지금 현재적으로 이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로만 그냥 한번 추려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만 좀 한번
0: 치료를?
1: 몰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본래 불교는 계정의 사막이라고 했어요.
1: 네네.
0: 그리고 불교 전체 교도들이 복을 받기를 희망을 해요.
1: 네.
0: 복 받기를 희망을 해요.
1: 예.
0: 지혜를 밝히는 것보다는 복을 받는 것을 더 우선했어요.
1: 자등명보다 복등명.
0: 그런데 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지혜에서 온다 말씀이죠.
1: 네. 무명에서 올 수가 없죠.
0: 그러면요. 네네네. 죄악만 일어나지 무명은.
1: 네, 무명이 움직이면 다 죄악입니다.
0: 그러니까 아까 주사님 말씀대로 먼저 멈추자.
1: 네.
0: 그게 청진수양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원불교는 개정회가 아니고 정회계예요. 수양 연구 취사.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1: 네네.
0: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라. 모든 것은 근본은 생각하는 마음이니
1: 네.
0: 그 마음을 우선 고요히 하라. 네. 비우라.
1: 네.
0: 그런 연후에 비운 상태에서 잘 생각해 보아라. 그 명상이죠.
1: 네.
0: 해봐라. 거기서 깨달음이 생기면 깨달음대로 해라.
1: 예.
0: 본래 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깨달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 신이다 이렇게 보아요. 신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정답은 깨달아 옮기지 않는 것이 신이다 그렇게 봐요.
1: 예.
0: 그냥 맹목으로 신은 것이 아니라 맹목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1: 네네.
0: 깨달아서 믿어야 신이지 그렇지 않아요. 맹신이죠. 미신이죠. 처음에는 미신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미신이.
1: 네, 그렇습니다.
0: 깨달은 바가 없이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그 믿음이 강한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그 강은 변하는 강이고
1: 네.
0: 절대로 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깨달아서. 그러니 다시 말하면 타력에 의존하는 신은 강한 것 같으나 자력을 깨쳐서 안으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 네. 강한 믿음이죠. 그런 것을 강조해야 이 세상은 바르게 되고 이 세상은 병든 맥이
1: 네.
0: 치료가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예, 예, 예.
0: 그런 개념으로 공부한다면 될 것 같아요.
1: 네, 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또 그 마음으로 증득하라는 법문이 많이 여러 대종경 여러
0: 나오죠.
1: 부분에 마음으로 먼저 마음으로 증득하라는데 일단은 자기 모습에 어떤 병이 내가 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진맥을 하려면 멈추자. 그리고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종사님께서 석반 후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연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오.
0: 아, 그러죠.
1: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서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과 그 생각하는 시간이 참 돼서 증득하는 시간이 돼서 그 깨달음이 실제 내 것이 돼서 자기도 병든 모습을 치료하고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다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0: 그런가요?
1: 인사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WBS.
1: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오늘은 사회적 현상 문제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먼저 그 마약의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지경에 좀 올라 있는데 이것을 그 진맥을 하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2: 마약이 무엇인가 하면은 낙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1: 아주 그냥 쾌락, 그냥 그 깜짝 쾌락도 낙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빠져버리고
2: 쾌락도 낙이에요.
1: 네, 아
2: 기쁘게 살자, 즐겁게 살자, 이 낙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1: 그렇습니다.
2: 그 가장 근본이 극락이고요.
1: 극락은 제일 좋지.
2: 극락의 가장 끝이 이제 마약 같은 쾌락이죠. 그것도 낙을 즐기는 인간의 습성에서 온 거예요.
1: 아이고, 네,
2: 그러니까 원불교 교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은 사은사요, 사막팔조죠. 첫째는 왜 마약을 하느냐.
1: 예,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예, 물들미예요. 옆에 사람이 하자 하자 그리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약을 취급하는 무리들이
1: 네.
2: 마약 취급하는 범위를 자꾸 확장해 가는 거예요.
1: 네.
2: 악의 세력이.
1: 예.
2: 이걸 누가 막느냐 하면 문명이 막아야죠. 문명 사회가 막아야 돼요.
1: 네.
2: 공통의식. 법으로 다스리기도 다스려야 되고 공통의식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의식을 높여야 돼요. 의식을 높여야 돼요. 의식은 뭐냐. 기쁘게 사는 방법이 그것뿐이냐. 기쁘게 사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좀 더 파지 깨닫고 알면
1: 그렇죠. 네.
2: 그런 물들매 흘러가지 않죠.
1: 그 심락을 누릴 수 있는 걸 잡아야 될 텐데.
2: 네. 아니 심락도 그러지만은 생활락, 육체적인 낙도
1: 네.
2: 그런 법만 잘 알면
1: 예.
2: 훨씬 더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길이 있는데
1: 네네.
2: 그런 길은 알려주지 않아요. 자꾸 문명이 그걸 확장해 가야 돼요.
1: 아.
2: 어떻게 하면 인간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1: 네.
2: 그것도 축구 시합 잘하는 것도 그걸 좀 다스리는 법이에요.
1: 네네.
2: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그걸 다스리는 법이고요.
1: 네네.
2: 이것을 자꾸 추구해 가면 지금 걱정거리는 그 세력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1: 네.
2: 이 확장은 법으로 막아야 돼요. 첫째가 네. 법으로 막는 거예요.
1: 네. 하여튼 지금 강력하게
2: 법 막고 있죠, 지금.
1: 막고 있는데
2: 지금
1: 막고 있는 것이 높아지면 네. 밀수하는 것도 더 높아지고 별이 별것을 통해서 다 밀수를 하고 있거든요.
2: 법을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목숨이에요.
1: 네.
2: 여지없이 법을 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홍수 같은 물결을 막을 수가 없어요.
1: 지금
2: 물같이 바람같이 들어오니까요.
1: 네.
2: 물 드는 것은
1: 네.
2: 맑은 물에 검정 저 불을 좀 타봐요. 검정 물은 방울 하나를 튀어도요. 검정 물이 쫙 퍼져요.
1: 퍼져요. 네.
2: 그런 것 같아요. 생명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극단적으로 막아야지 그냥 손방방이로 두들겨 패서는 절대로 막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나무를 잘 키울 때에도 거름을 주는 방법하고 전지하고
1: 네.
2: 두 가지 방법으로 좋은 결실을 맺거든요.
1: 네.
2: 그같이 전지를 잘해야 돼요.
1: 아.
2: 이것이 약하면 절대로 막을 길이 없어요. 또 하나는 밑거름을 잘 줘야 되거든요.
1: 네.
2: 그와 같이 정신적인
1: 예.
2: 정신적인 역량을 키워줘야
1: 그렇습니다.
2: 그렇지 않아요?
1: 네네네.
2: 기쁨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1: 네.
2: 그것으로 만족하죠.
1: 예예.
2: 마음으로 기쁜 것이 제일 기쁜 건데
1: 예예.
2: 아무리 밥을 굶어도 마음으로 기쁜 사람은 기쁜 거예요.
1: 네네네.
2: 직책이 없고 그런 사람도 마음으로 기쁜 사람은 기쁜 거예요.
1: 아 그리고 모습이 달라지죠.
2: 다르죠?
1: 네네네.
2: 그 각성을 주는. 그런 면에 좀 더 많이 기울여야 되고 벌을 주는 그런 면을 많이 기울여서 양면을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문명의 병은 문명이 고쳐야 돼요. 문명병은 문명으로 고치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과학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과학 발전을 왜 원망을 해요?
1: 네.
2: 그 대신 그와 동등하게 정신문명을 일으켜서
1: 네.
2: 겸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인류가 해나가야 될 것으로 알아요.
1: 네.
2: 우리 원불교 정신이 그런 정신이거든요.
1: 네,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자살의 문제.
2: 네.
1: 그 자살이 지금 주저하다시피 지금 그 저희도 OECD에서 좀 상위권에 좀 들어있고 특히 요즘 들어와서 그 노인 자살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에 여러 가지 지금 또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 자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조금 한번 이렇게 그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2: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1: 네, 그 사회적 문제입니다. 네, 사회적인 것.
2: 뒤처지는 네, 사람인데 네. 세상이 애정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90%는 넘을 거예요.
1: 아, 애정으로.
2: 애정으로.
1: 네.
2: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사랑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1: 예, 네, 많죠.
2: 네.
1: 네, 네.
2: 경제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또 많겠지만,
1: 네.
2: 그렇게 되죠.
1: 애정의 문제.
2: 그 문제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 윤리죠. 초등학교 때도요. 도덕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1: 네.
2: 사회 도덕,
1: 네, 네.
2: 윤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요. 그런데 요즘 교육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면이 그렇게 치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1: 예, 많이 좀, 예. 좀 없어졌습니다.
2: 그런 것을 과학과 비등, 과학과 비교해서 대등하게 교육을 시켜야지 과학 위주로만, 지식 위주로만, 능력 위주로만은 교육해 나간다면
1: 예.
2: 우선 정신 문제가 편협하게 되죠. 거기서 사회를 비관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그런 고통을 못 이기는 이 정신적인 고통이 한번 떠오르면요
1: 네.
2: 해결할 수가 없어요.
1: 예.
2: 그러니까 자살길을 택하는 것이죠.
1: 네네.
2: 이 문제를 교육적 차원에서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1: 예.
2: 또 종교적 교화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 정치적 제도면에서 고려를 해서
1: 네네네네.
2: 잘 해나가면 아마 잘 될 겁니다.
1: 예, 예.
2: 그리고 우리 저 소태산 부처님께서 전망이 밝다.
1: 네.
2: 문명한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나니라
1: 예.
2: 그러신 말씀을 잘 받들면
1: 네.
2: 앞으로 절대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세계가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
1: 네네.
2: 인류 지혜가
1: 네.
2: 이것을 반드시 개선해내고
1: 네네.
2: 개혁해내고 혁명을 일으켜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방향 설정을 우리가 네네. 먼저 하고
1: 네.
2: 기쁜 마음으로 대처해가는 것이 그런 희망적인 전망을 해가면서 나가는 예. 것이 온당한 방법이 예, 아니겠는가. 예. 나는 늘 나 어디가 아프다고 나는 늘 공개를 해요.
1: 네, 네.
2: 어디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요 처방이 나오더라고요.
1: 네, 네.
2: 처방이
1: 네.
2: 나와.
1: 네.
2: 나는 그것이 대화력의 부족. 대화.
1: 네.
2: 옆에 동지라고 대화. 진리하고 대화. 본래 진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습득해야 돼. 친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개선해 나가야.
1: 네.
2: 그 독존의식으로 홀로 빠지면 그건 자살감이지요.
1: 예, 그 참 위험합니다.
2: 폭을 넓혀서 네. 대화.
1: 네, 네.
2: 진리와의 대화, 동지와의 대화, 대화를 하면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옆에 사람하고 자꾸 대화를 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 네, 같이 네, 네. 반드시 위로가 되고 길이 열리고 협력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첫째는 마음의 힘이 열리지요. 마음에 힘이 생겨요.
1: 그렇습니다.
2: 절망이 아니고
1: 네, 네.
2: 나약한 절망이 흐르지 않고 아 새로 소생하는 새로 출발하는 그런 기점을 이루거든요. 그런 것이 자살을 면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1: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네.
2: 그런 것을 평소에 익히고, 그래서 종교신앙을 가벼이 알지 말고.
1: 그렇습니다.
2: 종교신앙을 해야 돼요.
1: 네네네.
2: 그래서 진리와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익혀야지.
1: 예.
2: 막 당해서 그거 되나요?
1: 네네.
2: 진리가 누구냐 하면 천지 부모 동포예요. 진리가 누구냐 하면 천지 부모 동포가 진리예요.
1: 네.
2: 그러니까 사실적인 진리하고도 대화를 나눠야 돼.
1: 네.
2: 나는 우리 원로원에서 밥 먹고 나올 때
1: 네.
2: 다 하늘을 봐요.
1: 아, 네, 네.
2: 원로원에 나오면요. 제일 처음에 목련이 보여요. 그 다음에 하늘이 보여요. 대화를 해요. 목련하고도 대화를 하고 하늘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렇게 사실을 보고 대화할 줄 알고 또 마음으로 대화할 줄 알고 신부하고 대화할 줄 알고 이렇게 된다면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자력, 나의 자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자력, 자활력, 자립력, 자신력 이것이 세워지는 것이죠.
1: 네네.
2: 이렇게 세워지면 왜 자살을 합니까?
1: 네네.
2: 자기같이 중요한 것이 없는데 왜 자기를 버려요? 그런 몽매한 생각으로 어두운 무명으로 네. 자살하는 거죠.
1: 예, 예, 예.
2: 그걸 탈피하려면 평소에 종교적 신앙이 강해야 돼요.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을 알아야 돼. 꼭 형상 없는 진리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하나님 이렇게 형상 없는 진리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1: 네.
2: 현실적인 사실적인 사실이 진리다 이런 견해를 갖고 아주 통달한 지견으로 서로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회통이 되어야 한다.
1: 네.
2: 그러면 그 가운데 힘이라는 것이
1: 예.
2: 광명과 위력
1: 예.
2: 빛과 힘이 거기서 나와요.
1: 예.
2: 빛과 힘만 있으면 누가 자살을 합니까?
1: 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2: 네.
1: 인삼 법사님께서 말씀드리는 바대로 빛과 힘을 좀 갖출 수 있도록
2: 그러면요.
1: 그래서 심락을 누릴 수 있도록
2: 네.
1: 그리고 가까운 현상 세계만 보지 말고 널리 볼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을 좀 가져서 우리 한국이 그런 불명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큰 힘을 이번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그 올 8월 달에 이제 북극에서 지금 남극보다 북극이 더 심하다고 그래요. 북극에서 지금 빙하가 녹는 속도가 앞으로 3년에서 6년이 되면 북극의 빙하는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그 예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심해에 들어가서 그 탐사를 하고 있는데 오징어가 하나 발견이 돼가지고 오징어 사진을 찍었어요.
2: 그 오징어가 산다는 건 아니죠?
1: 예, 정확히 오징어예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미 북극은 북극의 그 심해에서부터 이미 온난화가 시작됐다고 봐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내면적인 문제, 뭐 그 자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환경 문제가 지금 크나큰 지금 병폐 중에 병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를 이제 닥칠 그런 위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되니까 우리 종교인의 입장, 특히 원불교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환경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 인사님께서 좋은 법문 계시면 소개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어려운 문제네.
1: 아,
2: 나는 좀 지견이 약해서 과학적인 또 이 천체
1: 네.
2: 또 자연환경에
1: 네.
2: 대한 소견이 너무나 부족해요.
1: 아이고,
2: 그래서 네. 응답을 자신감 있는 응답은 좀 약하죠. 그러나 원불교인의 입장에서
1: 네, 네, 네,
2: 어떻게
1: 네.
2: 볼 건가.
1: 네, 네.
2: 이제 그런 범주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천도교하고 원불교가 교리면에서
1: 네.
2: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1: 예.
2: 천도교 2대 최허월 신사가 피난을 다녔어요.
1: 네.
2: 그렇지 않으면 취수군처럼 죽을 신세예요. 잡혀가서.
1: 예, 쫓겨다녔습니다.
2: 예, 예. 쫓겨다녔는데 하루는 제자 한 사람을 데리고 바닷가를 가는데 바닷가 해녀들이 해물을 잡아서 불에 뿜어먹고 있어요.
1: 아, 예, 예, 예.
2: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1: 아, 네.
2: 그걸 보시고 법설을 하셨어요. 해월 신사가.
1: 아.
2: 한울잎이 한울잎만 먹는구나. 그렇게 법설을 했어요.
1: 아이고.
2: 자연 환경이 우리 먹이에요.
1: 응? 네.
2: 내가 내 것을 먹는 거요.
1: 아, 네.
2: 그런 환 자연 환경을 함부로 해갖고 자기 밥에다가 저 독약을 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과 같은 것이죠. 잘해야지요.
1: 네, 아유.
2: 환경을 참 어렵게 알고
1: 네.
2: 잘해야 하는데 이것이 공익심 부족이죠.
1: 네.
2: 또 미래를 보지 못하는 안목이죠. 너무나 짧은 견해, 너무나 좁은 견해.
1: 네.
2: 또 그런 환경을 크니까 은혜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환경을 가볍게 알고 우매한 일을 하는데 고쳐야지요.
1: 네.
2: 아까 내가 최회월 신사 얘기를 했는데
1: 네네.
2: 그 19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의인하고 하늘은 사람을 의지해서 뜻을 이루고
1: 네.
2: 인의식 사람은 밥에 의지해서 뜻을 이룬다.
1: 네네.
2: 또 그러므로 만사지 식일환이니라 만사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밥 한 그릇에 매했나니라 그런 아, 말씀이 있어요.
1: 네네네.
2: 얼른 들으면은 그냥 쉬운 발언 같은데 참 의미가 심중해요. 만사의 뜻이 밥 한 그릇에 갈매 있나니라 이 말씀이 화두예요. 그렇듯이 밥 한 그릇 그것은요 천지 부모 동포 은혜가 딱 사합이 그 한 곳에 머물린 거거든요.
1: 다 들어가 있는 거죠.
2: 다 들어간 네, 거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2: 이 이치를 모르고 천지 은혜 배우는 것은 부모 은혜 배우는 것과 동포 은과 법률 은혜 배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1: 예.
2: 부모에 배우는 사람은 천지 은도 배우나고 천지 은을 배우는 사람은 부모 은혜도 배우는 사람이에요.
1: 동포 은도 배우는 사람이에요.
2: 그러면요.
1: 네, 네, 네.
2: 그렇게 인륜 강기가 사람의 윤기가 그게 끊어진다면 이건 참 파멸이죠.
1: 네네.
2: 참 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1: 네네.
2: 참 뭐 천지 만물을 그리 쉽게 보면 안 돼. 그죠? 대웅사님께서 하루는
1: 네.
2: 황 온순 팔타원님을 모시고 데리고
1: 네. 네.
2: 산길을 가시는데
1: 예.
2: 팔타원님이 얘기하면서 무심히 솔잎을 뜯으면서 간 거예요.
1: 아.
2: 대종사님이 그걸 보셨다? 법문을 하셨어요. 팔타원이 지금 솔잎을 뜯고 있구나. 나중에 머리카락이 뽑힐 거다. 그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머리카락이 뽑힐 거다. 솔잎이 천지만물이거든요. 그걸 뽑으면 말이지. 피해를 주면 네가 손해를 볼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손해를 봐요. 천지를 그렇게 보면 안 되죠. 큰, 이게 꽃 한 송이가 피어도, 흐르는 물이 흘러도, 바람 하나가 불어도, 큰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문명인이에요.
1: 네.
2: 참 문명인은 자연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줄 알아야 돼.
1: 네.
2: 그냥 바람 부는구나, 물 흐르는구나, 그건 범부중생이에요.
1: 예.
2: 적어도 물 흐르는 소리를 저 산에 있는 바위가 듣는구나. 이 정도는 되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1: 제가 그 독일에서 교당에서 15, 16년간 이제 근무하다 돌았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배워서 한국으로 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좀 활용할 것인가 그런 화두가 늘상 있었습니다. 그 독일 말로 공공장소, 웨펜틀리히어 오르트라고 하는 게 그런 독일어가 있습니다. 웹펜틀리 공개된 장소, 오르트는 장소거든요. 공개된 장소에서 그들이 지키는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은 빵이 주식입니다. 그 주식을 아침마다 가서 이제 그 아침밥을 사와야 되니까 저녁에 저기 빵을 사다 놓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독일 사람에서 빵집을 제가 왔다 갔다 했지만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고
2: 가장 가까운 빵집에
1: 네네 놀다 그 아침마다 다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나가려고 할 때는 그래도 좀 챙기고 나가는 그런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요즘 그 이제 한국에 사회적 초여가 많고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내고 나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깨끗한 것 없이 싹 채워져서 나오는 그런 그 모습을 봤을 때 아, 희망이 있구나. 환경을 개선하고 하면은 이 환경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도 있구나라는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보다 또 더 앞장서서 그래도 뭔가 잘 규범을 잘 지키는 우리 교도님들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 환경 문제를 처리하는 첫 걸음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사님 말씀 받던 그 본문하고 이제 잘 마무리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 그러죠. 사람이 새 옷을 입으면은 네. 좀 조심해요.
1: 네, 그렇죠. 네. 아, 네. 네.
2: 묻을까 봐서.
1: 네, 네.
2: 걸릴까 봐서 조심하는데 옷이 좀 묵으면 함부로 해요.
1: 네.
2: 마음대로.
1: 네.
2: 사람도 사이가 있고 간격이 있고 이러면은 조심합니다.
1: 네.
2: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성을 알아요.
1: 네.
2: 그런데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
1: 네.
2: 가까운 이 사이가 있는 줄은 몰라요.
1: 네.
2: 비근해 버려요.
1: 예.
2: 그러면 거기서 평범해져 갖고
1: 네.
2: 자기 안방에서 하는 짓거리를 해요.
1: 함부로 해요.
2: 함부로. 그런 소치죠.
1: 네.
2: 그러듯이 사회라는 것은 공인 정신이 있어야 하는 건데 공인 정신. 네. 이렇게 비근해지고 가까워지면 편리할 때로 해버려요. 이것이 이제 공공 질서를 문란히 하고 크게는 사회 병폐를 이루는 것이죠. 작은 문제라고 하지만은 작은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작은 것을 경홀이하는 사람은요, 큰 자, 나중에 이 행동 범위가 넓어지면 거기서도 그 짓거리를 해요.
1: 네.
2: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생활 거지가 그렇게 되거든요.
1: 네.
2: 이걸 참 조심해야죠. 공공장소에 슬리퍼 신고 나가고 공공장소에 그냥 무릎을 까놓고 나가고 이래도 이것이 무슨 무예행위나 된 것처럼 당신은 뭘 그냥 소규모로 뭘 따지고 뭘 지키고 그러지만 나는 뭐 그런 걸 추탈했다.
1: 예.
2: 나는 대범한 사람이다.
1: 네.
2: 아,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건 참 무지의 소치죠.
1: 제가 원로원에 와서 지금 2년째 지금 밥을 먹고 원로원 먹고 있는데
2: 그러죠.
1: 하루에 세 번씩 식당에서 윤사님을 배웁는데
2: 예.
1: 옷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한 번도 흩어진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 아이고 무섭네요.
1: 그래서도 윤사님보다 넘지는 못하지만 윤사님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2: 아이고,
1: 용무를 저도 단정하게 하고 식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2: 아, 부족한 점이 많죠.
1: 네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환경 문제까지 말씀을 마치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그런 것을 잘 아울러서 어떻게든 간에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아유,
1: 감사하십니다.
2: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도음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도 있지만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상생의 멜로디. 반갑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 아침입니다. 분주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상생의 멜로디와 함께 편안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지금 여기 상생의 멜로디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님께서는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극락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사람 가운데에는 하늘 사람과 땅 사람이 있나니 하늘 사람은 항시 욕심이 단박하고 생각이 고상하여 맑은 기운이 위로 오르는 사람이요 땅 사람은 항상 욕심이 치성하고 생각이 비열하여 탁한 기운이 아래로 처지는 사람이라 이것이 곧 선도와 악도의 갈림길이니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각기 마음을 반성하여 보면 자기는 어느 사람이며 장차 어찌 될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가운데에는 하늘 사람과 땅 사람이 있으며 이것이 곧 선도와 악도의 갈림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상생의 멜로디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WBS 원음 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우리가 함께 살아감에 기뻐하며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상생의 세계를 열어가는 맑고 밝고 훈훈한 멜로디가 가득한 곳.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상생의 멜로디를 듣고 계십니다.

기능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정산 종사님께서는 음양 상승의 도가 곧 인과의 원리인 바 그 도를 순행하면 상생의 인과가 되고 역행하면 상극의 인과가 되나니 성인들은 이 인과의 원리를 알아서 상생의 도로서 살아가시나 중생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욕심과 명예와 권리에 끌려서 상극의 도로서 죄업을 짓게 되므로 그 죄고가 끊일 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양 상승의 도를 순행하면 상생의 인과가 되고 음양 상승의 도를 역행하면 상극의 인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과의 원리를 알아서 상생의 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산 종사님께서는 인간 세상에서 지은 죄는 법망을 면할 수도 혹 있으나 진리의 보응은 무념 가운데 자연이 되는지라 속일 수도 피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아니하여도 진리의 눈은 사람의 선악을 허공에 도장 찍나니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곧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며 진리의 보응은 속일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상생의 멜로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포들에게 복 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 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한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그가 사르기를, 말이 감에 수레가 따라서 가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 가다가 가지 아니할 때에는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수레를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그가 사르기를,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권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